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타가라린 다 계세 초리아 주무치 시린다 추샤
2: 시다 개브름치 계세 주무실랑 믿는 예체나 진부동도 땡땡는 거달
3: 도도세다 샘라 쇼비 뒤저 자원인의 나시마
2: 뭐 시장을
4: 러진 앞에 소마야 좀세 매 마샤
3: 로
4: 다 이내래 주무실린데 거그래 아
3: 디 개브름치
5: 预备嘛去，预备什么？明天上午。那这个说吧，阿拉人，我们的素质是大大都不起，我们的东北干了，什么的信不起而已。
6: 。
7: 天内迷惘改变，前面观点了，最末熟悉西沟铁，出于前半那，两部车间真极多，右边么进去三么，面对上午西沟穿过段，天迷惘改变，一身的你们上堂去，南堂一些，两人各不退出天，人情土面见天，可土所沟点开解说，
8: 老干净。

0: 나 할라스바다 마초마타가 도가 텐나가 짱아 팀이 이군다가 나 말레가 튼주가 나 갑배가 나 포장 가와가 나 봤음리 담바가 나 바로 라할라스바나 버터고 론주가 나 마카디 빼라가 찌가 나가 싸가 노짜가 남라 다버치 학바도 노부 권대고 중리야 지금 마치지 지부 근조도 담비나 딩게 까자과 지제 네바 신도 세모 포그리
1: 까신수
0: 轮起胆子了，
1: 老爷，我
0: 胖子给你们的得救，
1: 老爷。

0: 개세 초리야 수교 개세 노부 건도 구조대 대원이다 예진게 가래게 와순다 디테일이야 지난게 공부 서시지 나로나
1: 렌신라 메세 치동 망부 소지 투비는 예게 병아 간이 근저스 포비네 아 죄범에
2: 解释错！解释错！那今天广播什么信息内容呢？解释错！解释错！一直工作那都解释。那些大学生不拉呢？车都弄不下个点了呢？我操！啊，好了，是吧？那么大也不拉个大，也不拉个着的。
3: 这什么主播大哥提醒心机个，怎么做不白这个动作？今天用你个钱，我把这个谈呢，请我算了个朋友把一个差不多录制起来，对不啰？解释错，赶紧去，住住课外加速来准备出席，解释对不起了，站起来喽！
0: 解释错，啰嗦。

0: 아르다
1: 도치시 게세초 달라 노부쿠도 고충디 집어나로나
0: 디초기 말이다
1: 도치시
0: 디초기 말이다
1: 도치시 도치시
2: 잡슬라 로 심제 탐제 동네를 껴베치 옆개부 까니 근저스 포비네 길이 노부디 길안 표초
1: 개세초 도체나 개세초
2: 야 샤나나
1: 도체나 개세초
2: 잡슬라 옆개부 노부 진부 힘부이나 노부 타고 마세 길안 쏘라 년가 치기 재산은 니게 박세 숨고살 계란다 군두 군수 깨물 수 있어
1: 라까지지
3: 대참소 따라지기 내주대타 지무지신 개보로 년생 수배마체 노부제유티 자카대인루주배나 미왕친부 꾸룽상디 다니 나이게시 룽러꾸네송 코니 캐노 자라진겐키 댄자시지 제법 내부 주교 갑흡

0: 지라니 요메
1: 올라서 아자 바라 제가 소화를 제 따라 제 가식 랑자 샤마 뷰니 유베 내 총계도 자리
0: 르실라 세야 유노 다 나오쇼 두비야 유노 다 치쇼
2: 드리 세야 에메 두비야 에메 다
1: 쟤는 언니 대기야 단제
0: 하하하하하 아출라 지랑 국다라 르실라 그 세야 쟤는 자꾸 여벼 유수 월다
2: 디제 스흐메
1: 쟤나
2: 쟤라니게 역사교차배가다
3: 개새치미군대 뒤를 가샬 개비다가 좋으리
0: 하리
1: 개새치미군대
2: 도스충민다 생위무디라소 차노부제리 조다미조 서스듯이
0: 올라서 잡아라소 와디대바가이다가 루지라라소 와제발라그 생위무디유나 그숨 찍룹시죠
2: 이샤 다치는 교고 퇴시
1: 가시쇼

0: 흉구마리 계세 집을 넘게 주부인은 얘 랑게 소인의 띵이리 뒤뒤 키라서 얘 집에 계수 주우신
1: 계세 계기 나서 집에 졸을 취지 맞은 뭐부 소대에 남이네 계기 토공 제배 치도 가서 지주 쉬셔
2: 넘어 제 가서 지주 쉬셔
0: 흉아 쟤는 안 하죠. 냠도 대도 돼.

0: 아마라 니 제릉 잔쇼
1: 도보나바 샤미 체적거 녀흥수의 더서로 고직요노가 진히문나 알와 곰바글랑도그 차룽기 침시에 이송시비에 진히문다이나 제릉치 틀로로응 산신나로

우중 냥체 종치른 항아종 동가 종다 저시탕가 사지토이 거흔 냄즈가 된지르 거히야동 자타른 직바당 차단산지 흥지지 좀휴르당 르니산지 샹능 요시야 드시 문사 하정도 조아치 흥지야 담라 덕중 약보시니 다루 로릭 용어라 망지 담본 당신시 된지 렘마 응응 시준지 딩하가 추 된신데 탕구인 바당 시스 사싱 쿤혐니 거히야 동우 다뷰지 응오추시 저시 탕가 차지 투이 거흔 냄즈가 된시 쿤혐 바당 사운 뎀소 사르제 렉시 셀레 요시제니 남비아 노친 공국 촌진당 흥지 십석산제 도담 촌진당 즈이븐 돈바당 예저 적바지 흐츠그 참마르 차르당 탐비 차지 남부 럭터시지요 덴지 빌가 동통 하카 낭진 시바당 셀레 앱지식산당 정동 공국 촌진소 혼톤 럭자샤비 그히 비차당 촘린 잔수니바 문사도비 시르신요바자 지차라정위 흥지야담라데나 흥아종기 렌후샤당 세샤응르릴럭비 인다히랄냐타니 정캄 톤리잔당 톤린 정캄센다 근들라동위 소니마담비 아디리히라 니위로히랑 우중 냥체종치른 흥아종기 야롱아종우 감히시위 랑중가 남시라지그니 정카마망스 스탠다당와당 판디 총위 향수 사차당 사르구지 낙싱아 더드 위수시바지 차지 투이 거흔 뎀즈가 된지 니히 요기 또 바당자 킬리당 된지 냠리캉 향뜨지 송던지 위 김파 디틀람수 챕다당니 능아 종 다산 행리 찬자 차요 공스 소 니르충 주몽부 능리당 흥지 리르 페지능 시데 정캄제력샤당 통콘제력샤데 환주제력샤당 통리제력샤라 진샤메 바라지르와자 멍하라 종데 용스 차시투이 거흔 뎀즈가 남정 시식 랭즙선바당 뎀즈가 자춘 무아 니통니자 종아당 정송 식슴슨요바자 사르니데기 거히야 동크시가 동가인바당 타카징바인바 지위 비차당 판지 통보메바 소치 나톤라므니 능아 종기 동국 니바 시와당 비가 렉바 톰밥 토아시지 나카사와 능진당 소충 허득시니 촘리 남응산지 흥지에 긴코 진샤메 바르강요 아니 똥니가루 종테 용지 거히 루리 톰밥 시자 사야니 땅범 찍스니 톤지 에브렌탕 아구르 시와 합식당 사야암 범 찍럭점 생여바자 우정 냥체 종치른 흥아종 동가르 종다 녀종 수르쥬갑 침층층미 고리능 흥진 하츠다비오 예마 데르치지 아랑 침지 고리능 거 흥디라 합다진 무그동린 점등 서진 띵하 고리능 응이부 쯧쯧가 봄바당 다샤 그흐다비 고링 지스 심바마사 다동 바파룡 쇼위 무마 약본드 지시야 그히 돈레 폐지 심바디 아르궁 혼저젠 종칸 판지 돈바마사 멍촐라 리식당 바파 럭사 종아시지 고르캅 데위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리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기 공감사 시암레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 젠슈구이 팅디리 젠기 낭튼조니
6: 중국탄 우르스 롭스 냠레 띵습도 단네 망심 직튠러 군디 동시 유베 거타
5: 중의 냠레니 점링기 로긴 균도 최긴 각제 댄체 인시비 고로
6: 중국탄 퍼그스덴 키즈심 타비 단네 냠레기 류사브 모투 좀신 유베 고로
5: 중국 길레네 마다가스카라 케다 신텐미네 티웨마와 소용 체로 체비 고로
6: 중국 신레라 제 탄자니예 신부 티웨마와 라도 규주 체비 고로
5: 어리초니 어리타 이렌와라 니급 추든 지역토 매지시바타 이렌기 잠리르 닝두 천지 매빈 겐린 체지 유지 시비 고르소인
6: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시프트남스엔쇼
5: 니도 니생을 뢰다와 중립의 체의 숨주 소지니 기급 기주시 시진핀타 우르스 송동 푸진 넘니니 벤즈은 로사르 기딤지 로진다니 기급 니뷰 니도 니서주론니 니도 니서뷰 뢰파라 중국 롭스로 니규 캡타나 유바시 중국다 우르스 롭스로이 중국다 우르스 롭스 냠레레 뷰제 응아르웨 토와타 추제 응알레 토의 피게 용규로 군디당디 초니기 미추리네 비리스비타 망심 직튠 용화 기급 니뷰 피게당 타르게레 군디당와 제차지 구슈 첨부는 규임바시 중국다 우르스 롭스 비리기 갸치제타 띵스브제 니올로시진 군디응아 갸치르송휴 기급 니뷰 접다기 탑주 니티워 기급 니뷰 시슌 디젠키 람슨 지튜타 티나 슈겐 쳔바카 지기 균튜 사르튜 치비 중우초 니수 롭종 치바르 규비 로민 시균 밍아라 미치게레 게유버시 중국 자디 우르스 슌 접치모와 모쿠로프 니동 숨줄레 공기 우르스다 중국 미치르니 냠레 람초 비리시비나 띵키 치비 Nyedon sumchulu kongdu cho nisu lopchong chibar gyugin miti chichu simbi mikce ngunurutu ngungyur yongri yuji dendu. Mingi para, Zhongkutan ursu sole cenga lopchen nanji ta, suri cenga lopchen nanji, rigni gyuze lopchen nanji so, rigjibi lopchen nanji zheng yi, gigab nigi turim lopcha gyayila nyamdu dune, cenri simju ta, nyamjub sardu chibi, gijito shukin denbi cenri simju ki chumze ribta rinputopyu. 중국단 우르스 롭링기 냠레 롭니르 체다 사브 츠시브 쿠르다 체니 냠레 롭니르기 디시타 남자 야등 업줄하 잠 주비 롭스 튠궁기 렉즈 서브리타 롭스 추제 튠무토 토르 동 융은줄 정휴 너니 다와 죽지비 세이시니 총진 이삼 록치 롭즈 체모타 우르스 양샤라 게르 냠지 롭즈 체모니기 냠레 체니 냠준 체비 Chongjin yixam lukchin lopzhi qimu, gyangxara gyeren nyamzhi lopzhi qimu nyamzhi loblingi guqan qiwa ta, zigur cinri tan lakzi, chengzi nyanjiru lakzi, sokzhi chagi lezhi soki qile zuxin. Mingara chonggui xinjin tan chonggir gyeni mi gyazam du yubashi. Ursu gyeren nyamzhi cinri tan, turim lopzi buyi buzhan, falikubu yi. Ursu tan chonggui lopzi nyamlela chongma zhumxi wotuan, chumzhi yurdu sawa topyu. 중국 상하이 냠레 직주기 니도니 서비로네 니도니 생을 바르기 저거 주시 기급 긴긴 고진 상하이 냠레 직주 롭진기 콩도 롭린 뒤주네 야다 니슈 생가 바라 야지르당 유지송도 중국 다 우르스 기이 베리기 추제 균투가 토르친규 중국으로 토림 롭지 야다 예주 캥이 우르스 기이 체레 주부타 중국으로 우르스 기이 롭진 원치게 미자 니웨 롱에나 야지 뒤 바르규 우르스 공즈 롭린타 공즈 롭칸토 너니 로마 치니다 된동 유바타 징네 체고나초 팅 체동 니길하 잠비유 중국 롭스부 중국 타치기기 기이 비리 냠레 디니기 게이 규주 기지 지급 진열 신바 류샤롱키 게이 주제 규주 우르스로 피게 인교부 총화타 규주 서치 우르스 총계로 숨줄하 잠나 캡진 너니 규주 로메 미자 치 숨리니와 신 유지 된도 Mingara, geyi tan rinne samyana, geyi tan chilegi, nanzom shindemine sogyong chidangati, piecheo sabishidu kyurhyun. Ursu, Moskuy, gizu lopzhichimu, yeshe tan avijigi loblingin gungzin, maslofu. 게이니 쥐어고 쥐어비 리리기 뉴제시도 키로타 우르스로 캡콩망부나 게이 콩트 쥐어비 신대미너 꾀고 첨부 유지신도 니도니 생을 외다오 주바라 우르스 모스크 게주 친동타 체진 라제 로블린타 텐진 로그드 체진 리리 라제 로블린키 냠레 냠주 쥐어비 우르스 루반소강기 고장 원소 고치유 로반소강티 중국타 우르스 리리롭스 냠레기 람세 도린시도 교마세 기급니비 청시진기 신대민의 소용 캡구나 냠레 띵습치비 리우사바 티웨양대휴 모스크 계주 친동타 체진라제 롭친기 댄자 친동 롭주칸기 주진 안토노이 니도니즈니로로 롭지티 로마니타 Tianjin Lugdu Chetin Liri Lagze Loblinki Lomni Wara Cheti Nyamle Chibi Gop Tangbu Nzamli Liri Loblinki Zinun Jindru Chimu Chetin Lagze Piju Sardu Namjangi Sergi Chaga Top Yujdintu Loblinki Gitadun Birita Nyamle Gajirdani Lagze Sazita Michu Rinigi Jesam Nyamjun Chibi Tumungi Nguzin Chigdu Duhyu Moskwe Gizu Chindun Ta Chetin Lagze Loblinki Chagita Chindun Mala Tsengagi Zhuzhin Yoli Milunofu, Luban Sogan Zubutini, Ursudan Jungu Tsenze Nyamlila, Gunche Mebara Pige Jungwe Tsunda Shinbata. Ti Pige Gi, Gigum Nibu Chengzin Sardula Gundi Dongchi, Likim Butubi Gunzina Yu. Jungwe Lopsu, Lonirne Shizin Nyamjuta, Shinde Minasoyon, Jingne Jongri Je Chishu Cherudana, Gigum Nibu Mima Wara Pinzun Shidota, Zatun Yuara Sunshu Ngalimawa Nutubata. Zatun Ginjawa, Miramne Mirapara, Gyunzin Chibara, Mangdugi Mungshi Denbu Din Tumgi Yinbashi.
6: Nitu Urusui Zongtong Pujin Ki Zhongkur Getun Tsumchinangwa Yurse Chumche Tobyu. Gekab Nibu Zoda Ki Tumung Tobing Da Guibu Tangji, Nyamji Seja Binne. Zhongwu Kimzi Zazho Nyamle Qingyi Mutu Nargang Chegu Mutu Jinjigdu Nawata. Nyamle Yikche Ka Nishuro Ming Da Guibu Bambu Nawaso. Tsumji Rin Gekab Nibu Zoda Ki Chumun Nane, Netun Kechin Riptan Rinbete Tabju Ki Jidu Chibata. Zhongwu Choyong Ki Tabju Nyamle Rode Zhwar Gundi Dong Gute Tumung Ki Nguzin Kechin Chongyu. Gekab Chinbu Zhwe Bichun Sabashi Yinbe Nguyne. Zhongwu Zhwe Tuinin Tan Shugin Ti Chua Nibu Kekun Le Chi Chir Gene. Zemling Ki Loge Gundo Chui Ki Gagze Dakce Do Gyur Yubashim. Dilu ni, Zhongwu Tabju Nyamle Rode Zhwa Zhu ni Lo Sumju Korwe Lo Yin La. Zhongwu Kimzi Zazho Nyamle Qingyi Le Ming Da Gui ni Lo Nishu Zenga Korwe Lo Yang Yin. De Zimbe Lampur Chirmi De Ci. Zoda ki qingzhi ki tong de par sum tu tuyab zabi zhongwu zhwa pige dong gyur kajo denki qie yu. Lo ju lak zam jing zhu xi jingping ki zongtong pu jing ta jian zum ting xip ju lak zam nawa ta. Kabar tan qing yi ting gyal lak zam dan di. Chua nibu zhwa luk yu ki chu zi to shu su li ba ni chi na yu. Ta ting zhongkur ge tun cim zhi nawa ti ni zongtong pu jing ki zhongkur cim zhi qi ting ni shu zeng ba ti shi. 主席习近平谈建筑能够关起年纪马托呢敦松切不谈扎西别中国那当长的话提托呢结合你比如做大碗起子做什么谈提醒中国之为出策托谈明色人心抗力中国月不在体外托为切不是提给平村外一起颠簸中呢平村特具给甲表颠簸东国不谈不在体外托为你平年来了女不这提拉当这呢让所随批给谈谈给了关地东国吧
0: Bu

0: 탄 남바 군도 토낭 차 군비 창와 시킨
1: 류종의 강람 원장기 주신기 디그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0: 디탄기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0: 사진 예전지리야 띵요서 여봐 다 딘제지게 탄데 아 체시 디나로리야 죽제 다 되게 아 유고외기 갈소래 대자스 있으시기도와 그래서 지리고 되게 레샤 탄도 디마세베 탄도 사지카 지글이야 다야 아 체급 딘제 구두 삼바야 아 녜고르기 다카 갈소래 탄당 응악동 강이 내지 아 년도바 이내리 딘제지게래야 직주 체제로와 도쇼 딘제 직주 체제야 유고와리야 아 셰프슈 슈바 야면의 딘제지게 차로 나무 딘제지래 아 체신아 조에르셔 다 체시디 주부디 가르르스나 유고 리네 지고기 니즈 마르시디 망부지르 바 디세 망부지 냠리 체제 안아 유고 조샴라 펩겐기 저부 수용원의 샤샤나다 대교 야부시에르샤
1: 다랑시 다시네 통마르 니부디 가르스 유빈 통마르 리네 잼드 타 냠리 지규티 규모동원의 녀경겐 랑차를 토르디 있다디 리네 균진 타 유고 셉슈니 냠제 띵서 용화를 그디동주
0: 아니 레세 다디 기랑게 니자 부룰이야 다디 나수양 푀기 수균 기타 겐다 쿨이야 아 직독스 심주 예병 하나수 나슈 부루된다 생시도와 디 딱다 다 다른 기 하나수 데디 헤마 헤마 생지오레 다디 디부디 되지 한도 콘츠 아 가르소레다 수균 직내 디 코란 수기 디부디 규제다 다르베 하고 싶으시던 도와 다 제산 탄다 직내다 유고르스 띵이니 도미에게 겸전데 가르렸으나 딴 냐마인스는 유고지고로 봐. 딱 딘제지 간이야. 유고지기 지기 하나 수 사지 디게 기신네 딜리 냠네 지기 지기. 제산 딱 공개 아 다른기 아 헤마 헤마디 규제 하나 수 표기 수윤기 겐다 코야. 디부디 규제로 봐. 양 하나 수 산에 테랑기 하나 수 초고 이내리 야면은 아 정치인의 배배 초보 수용원의 자신의 오다 만화수의 표기 수준 견고의 딘지 제도 아 야 무엇을 수수 수비관의 권위 유협아 안 독스 바르 개업의 이내지 년구내지 다 딜레야 유고 규제 직내티
1: 아
0: 진도에 없이 도구도 하라
1: 타장지 타장지 단동이나 달라와동나 조 진내 점된다 냠내디 고르지 슈비이나 단대 차례이나 당안조 변중 계산에 카키 안조다 튜지딘데 좀 뺏샤샤나다 대공랑아 중가지 공신 여러 발 아 딘데 급단 듄제야 산내티게기 체주된 베게 진내 첩된다 계산에 응가지 링당안조 중결로간 이내지 야면나 라서 총결의 계종 칼 이내지 텔레박 베게 첩된데 계속하라 아 다디더부이나 응원에 고려 계란 숨는 시 되니 진내 첩된 잠만 바래 엔티 때마 다녀 연분에 요걸게 쇼라 진내 냠린 투바 봐 다 지구 예수 더 보지 그러발라 네세 되네 샴디 다 링가 동와라 동마라 말라 덴베기 체시 수네 수준기 조싱디 동단테리 인내레 시진스 유바체바
0: 레샤다 시진스 시디스 마다디나 각제 시디 시지스로 도와 당가나 수 시진스 시 가르슈고 그래서나 배차잖아. 아, 토교 제베게다. 아, 마자네 링크단세게 사제 독스. 아, 디 디나로로야 조초거지 링크단 조거지스다. 사제 카카스고로 시진스 유여봐. 사이는 하나서 조부카지게다. 오, 소소. 사다 링부지를 레유 삼다 야다바 단도 갸게 토네 슈비네 예 트레이스기도. 직 사제 미밀롱도 사제지를 친 타 링부 시부지 친. 직 전에 독스도 유선바. 윤준 세부 유협의 소식. 다양 균정 붙인 바 자샤나 양신아 사부로 조르바 도바지 배차샤나 소수기 무제 등게 매바. 다음에는 버루를 토비하고 이제 내주 수실라바이나.
1: 저와치
0: 각부 인바 로회 진예 매바. 딘디징인 듀삼바 당가나 수 수균기 조신 동단 대야 시진서 유협의 수 듀삼바 다 디린 디나로리 양나 수 코알리에 망부도라 지투기 다양 시주 캡타체 이내리 야면은 링 동와 말라 딘베 세시 딘디지 수제르바 수준기 조선 동단대야 시진스 유협에서 시진스 유협의 사제도 그게 해도 아주 인지민지 세부지 캔국의 유협마세 시진스 유협의 사제야 링당과의 하장기 계정을 해셔라
1: 다라리 다라시 사과도다 단대차를 링당에 대해서 고충고를 발 고장도 민망부지 링당가라 주도 선발지 내 링당세계 사제들의 시진스 직단팀의 사제들 사제들의 링당세 딘데직 최시지 매베 있는 미창마 건중도 침베 있는 딘데 구요근원의 샤샤내래다디 눈슈지를
0: 발 슈장
1: 다디네 링게수 슈제기 통마를 시엔데 가래선 다 통마를 요구로 빨리 내리리야 섭슈 규림 다 겐게기 촉도에서 취베 규림 세벽에 라제게 최시수여바
0: 다라리 다양 체지디 수액이 겸제디 가르선 땅나수 페진 아 넘규다 제고 베니요르 바고 베니요르 람줄이야 통망슈디 가르스 진리 차차는 가나수 다디 아 제라 뇨뇨이네르 요골 페미니르 학도연도 빠르게며와
1: 타라시
0: 요걸 100년 이수나다 사제대야 텐텐게 빠르지 시작해도 빠르게위 그러와 겸지
1: 신부와리
0: 다 이내 만화수야 요고 좀제 나로려야 뉴욕신 치외기 내주지 튕거다 빠르게 두삼바 진공년에 아 가제야고 마치없이 버루리아 공 빠르베 소르트 야면 공 직뒤 삼바 야고 마치시 안 개블야 주뇨 소르트 튕주고도와 제산다 디나로려야 요고 빨리 내리라 셰브슈 규림다 켄게 촉등소 수입했다 배차샤는 키랑게 요고 디나로려야 주뒤 삼바 빠르리에 딜리르와 셰브슈 뒤나 켄게기 셰브슈 디나로려야 수에 다 딘디지 규림 시비를 낙제기 세시 딘디 소두 삼바 안나즈 요고와 사시 대 피브디 삼바 요고 멤버 안 디나로려야 제유기 셰브슈 망보지 뒤 삼바 로디 파빔가 사시 대랑려야
1: 유고치초하시 디더뷰기당은주유고빨링게레레야십슈
0: 成绩拉在培育前的学术来请给女厕的切入动画的这个切的来日的他牛津他成绩前的就画的固定的话的历史如他继续没不是的上把连接给帕加拿罗了呀卡日是去哪了他接上我那是别下想呢内处以内是如果其实撒起起了清队上把他第一给多人说的顶着忙不起 제신도 커버리. 다 도링가라야 제무치에 소다 야면은 예잠기 크루요리야 조균세보다 괜히 강조도 유바 아 더바야 배차샤나 토나 메베 꼬네르 봐 아 배차샤나 제무치디 삼아 사세 인규신의 장게 징의디르 봐 자도르 모레 제산 딘디지 인류 삼바 지슈 메베 유고르기 도시 센데 인지미지다 십슈 체시 딘나로르야 냠지치 봐 다 제산 딘디지 인류 삼바 만화수 정진진다 태뉴젠스 디니니 슈도화 태뉴젠 대한아주 고르요라 송교다 징의리야 아 진진체바 자 정진진스 좀 봐다 만아주 레그 되게 지도 좀 봐라 봐 더구 토담 추진 딘제지 냠도 유도 좀 봐 안아주 아 디니 글리글리제 문교로 연구도 와
1: 시전
0: 제자 유고 지도 좀 봐 수수 차주리야 장화리야 준도 미야고 체바 안 정진진 게 딘제지 게다 말아 딘제지 소도 좀 봐 안아주 사제 거봐 유고 지네 오
1: 시전
0: 가르쳐도 그러봐 아 도시 땅도 없는데 그러봐 딘주간에 직덕의 시툼이 야구도 섬길라
1: 시전 다신도 총화를 시부이나 롱아친기 차구 중급의 정리이나 라스 총결이기 정리 유고를 남자 게다 중을 차구단 접수체 유바탄 원바 제비이나 지동 망유고 통주로 게다 응급주 동주인바 대다 다소 정리 냠린탄 중캄 유고로 정진 정리 유고로 총습계 정리 유고로서 남만게 태군수 태 유바탄 규준 시부 정리 유고를 통해기 말라직 중주로이나 미규바시 他起诉以呢他是中间的给人类与国给扩展出去出席人性给国去目的定死不当了他从年的苦有理所当地杀掉结局他阶级修建点被与国给密斯女婿与国对决的多了当然是下了 那些生活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给咱们的人
2: ngumji ta byeun gi gyeonbi gyesebi ji
3: jeorjung tan gingnyang gi chungbye jiju hogyu
2: dana dukji tumi kyeju ngawe yungge sato
3: yangxin pade mingwenbye changjo sata
2: tosin ji chabe chobe sato
3: mege yujukoro we lije
2: mege yujukoro we lije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츠규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시야 닝고 메진 미규딜레 초민두스에 스워시
1: 키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르식싱아 슈비급레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챠갸타 심주산규 뉴슈 스구기시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가 파내미 이는 양 계란의 제라기 제추 살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로
0: 계란기 소분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 제비는 가시시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여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지우유
0: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믿고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면지 거기딘데 기직마지리 계란 가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남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있고 미비유나 레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교로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
0: 키미유베왕키 미유디리아 튜닝디에 초보유베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추 지통나웨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먼저 심포네베왕키 미유디리아 튜닝기추

0: Checking less prison tour in good dear, Sepuda, Chupu Postur, and the Bagwada in it, and Nanda Marie. The Sepu in a Dusset Naloya, China, Chupum Valley.
1: I like Jimmy Dusia.
0: Wonderful, really, that in the Russian June day, you answer Nanga to less day to the June day in Gila. June day Nanga to be a Minsu, or Tessa Minsu, one day last time, and then put down this booty link down chain this, checking person to you.
1: Could you go to do such a coaching work?
0: That did hello, three Chegota Yamdos, one at an Abbe Sebastian, what you that in a Chegote, then the bed one of your squats is
1: regular. Minitul Roa, Minitul Anazo, Chichu, you go to your
0: 当然是给了做那个才领量的时候的给了嗯俺最是帮助人那个嗯对对帮助人那个如果制度前的了说的啊啊对俺做的俺最是去去那嗯帮助人那个那还占比重做过一次那当地的俺做如果的年度制度期间对新多一点这还有那俺做如果可有的俺的是的确的俺做给
1: 他们也那茶，多安的芒水鸡、果汁也那茶，形容装置也那，车上，如果进听到了亲戚，如果看到了亲戚，忙做了的确的，差不多确的，啊，对，忙做给了搞休息的给了，啊，明年也俺做出去了也的，你讲这边那这个节约也那这个装机也那这个装给那这个，我们这那休息给咱们这。
0: 가장
1: 아,对。啊，你那身边的这里，嗯，给那个做，当到其他这些什么的，啊，多，他个这些大点。新来的，人家如果年纪大点，对，那就给他健康的如果这个了，对，那就人家如果给年龄大，对，那他孙子就差不多了，对，只有那些呢。对。啊，第一天里，那个出去的也吃的不少，可热死别人了。
0: 对的，给了，新来的如果多，那个做的些不的。 但你新年那些的，也都你收拾那些，俺做现在随便拿了了，俺那最前面几天的，俺做如果你们都吃多吃些，俺做那是俺做给那是内供给第二嘛的公众号是不是？公众号拿了了，听到了了，俺做给那是吃亏大多单，俺的如果忙不起的，俺做托给这的，那是你们俺们吃啥用？俺的嗯，的老什么吃不的，准备要学习多给了。
1: 哦，来平常也会有。
0: 多多，俺那今年嗯，可是那是搞不起多啊，嗯，那是
1: 俺最近忙碎的，其他的了，工作你们同学们不熟悉，很少在吃多。俺今年就是提起忙做宿舍那些呢，宿舍给雨果的宿舍人那的，那面对外给新宿舍住的给了。哦，那是搞不起过。搞不起过，是，俺工作那是新宿舍去两个人吃了，提起嗯，好大不大起的，要多了。这今年就吃来了，感觉那。是，那当然多给了。那是了。
0: 디지털 신뢰타르네 요거디 소지체 토르와 근데 지 중간에 요거 긴가면 요거디 다르네 요거 냠린데 데터 다도 공식 분신들과 제가 가서 디초어리 진디 개변 나러 간주 세포다 주부 분나러 디초어리 컴퓨터 제트 트렌드다 가서 어 원데다 안드네 권다 비게 때 세게 어네 거세게 분데 지월이 데라야 토번에 마고 싶을 때 그래서 가서 제고디 단도 제고디 베기 베기 그저

0: talogi deskanda di kitu kozo resgi
1: ah
0: to to to ya
1: na ji mingul ya na zu da ji chu chu gi ruwa ne go di te le ya da ji pe ye dang ya ka ne ji kara ste to ji na zu shen ji ka ba to de se bia le ya cha le kar ne zu yu na
0: nga na zu shen ji sna tan da le ste sha gi la nga na zu da tan da che go da be ne ja de ga lo la 망체스당아주 유거주 수수미체미쇼 유거 진출랑이 인데 민데게 하시는데 고음도 다디 내가 페인트
1: 두부슈디 짱부 차지
0: 어 원데 지기라 데라 코난 좀 디차도 정다제 데레스 무티 배준 차도
1: 아 저의 돌이야 지금 딱 게다 유베 드리 미닝 유닝 체도와
0: 그래서
1: 이 유주후 카게 소소 소소 드다지 만담 체로
0: 원데레스기
1: 망체디 대야 되는 거지 추추르네 유보주
0: 원데레스기
1: 되면 주버지
0: 원데스기 아
1: 다지 디크나트 다지 추추르네 유보기 강에 추추르 소소 아 디지 계세 나오 좀 차례 갖는 거지
0: 그래서 얘라 디케스 테세 제 뜻이 내가 좀 디추어를 아 대체도 걔랑 좀 디추어를 로다르시 디추어리 어 정다 카니 추어를 직디 언데스 시제군의 직지 니데 디치 도안데스 낭스이 네타 종 크기 인데스 셴카 야근델 럽션스가 투어리 원데스젠 콘솔레스 치로 다 같이 다 심슐레스 쳇죽도아 미치 다치도데 레스 아날레스 타르투게 다디 가조 로다르스 치워리 로다르스 테미니 치워리
1: 하 미치 차거드 그렇죠 로조치
0: 원데스 아수수이 견제데 레스 레스 계세치 두게라
1: 레스레스 이다 마오베 두두 나로 여봐 하나 두 추슈기 리네 유고 트네데 페게 야고스 당고 상도나 지나 두 시브네다 지 조야 슈캬세 캡처데 카바샤는
0: 데샤게라 두데 단단데 리네다 유고 지도디 원에서 단단데 야고 총어다 이네 딜레 약스 총에기 시미유슈 전부 돌게라 단데 주바 총조이네 자 디네자 락시메네게 디카레 유고를 나로로 슈야디 단데 딜레 차캡치도 얘기 나도 전에 테스트 야우돌 어디 전에 나도 병원에 세는 6월 6월 전에 저딩 아주 링네르도 아 치미카네 요네 다 가리네르 저딩 아주 링네르 감지 연결 발 언데 스트셀
1: 예스 저도 지금 링네 냠린디로 와
0: 제기라
1: 아니 야 내 진짜 와 하나 둘다 지금 단대 치고 때부터 비 비로 링네 다 다치 요고 손지치 야로 와 근데 텔이야 다치 칠이야 마 드다 치고 와 미니야 이제 드다 치도 전에 이제 추슈기 다 근데 소르베 아니 르네 유고기디 지난주 원조디 에조 갑자기 근데 지시하는 제 지주인
0: 간소 게라 조디디 최고배 최고배 사소나 아니 니네 레스는 고유네 다 게나도 아니네 다 나스도 아니네 다 가린단 간 쪽이 근데 패게 책이 근데 뒤에 말을 원조들 디치 그뒤에 사상부 주고 있겠라 원데 망스 챈데 야우도 아니 진네 미카시 근데 추출 세사가 돼 추출스인데 사진도 유명 이마 학홍도 근데 주야 망차 근데 이 쇼가 돼 가서 이마 디네 원조 디 체제 추출 오신스인데 쓰기도 원데 레스 망스 체제 디네 도한데 상 쪽에 단다 뒤에 말을 자외토할 뒤에 말을 도인 다 데스 웨싱스데 차산론데 nga zo ti chao do ka ma ma ge ti cha chao do la chok do jige de s da ting sa mi ge de s chi lo le ha kho ya ge chi dao zo de dir do do yin da shi pin ha sne do o nga zo de s ma shen de pen de nga zo mi so so pa de s gap cha zele less cha do
1: ta do do ji nga zo chu chu de ne yu go chu do ba ji zo ni de che che ji kha si ne de ge ja na ne de ge de ge nga zo so so ya de ne ge 유고기다든데 원조고 총든데 소녀여베 투제
0: 소녀여리겔라 당 아주 니마 디초리 레세 유고주네 소교디 차산 주고르바 드네 아주 소소 드니다 달로이 메시스나 데라 타조 아주 연장르바 타조라 테미니 수사브리 추수의 조스 어디 님가 님가게 인데 추수기 르네 유고이네자 통고이네자 어디 얘기 좀 듣게 얘기 세고 좀
1: 아니지 다 죽도록 와 지나지나게 다지 가지 하나 둘다 지금 주문 힘게 있는 지 표현 나로 그러와. 근데 지금 친해 편이 유고에 있는 지 데리야 지금 하나 둘 추수기 아다 지금 윤주 있는 지 내 있는 지 근데 지금 우리 남이나 그런 게 아다 지 근데 수준 난도.
0: 남타 니에가 윤주 이야기 쉬. 근데 힘게 쓴 줄로 추수 표 받았어요.

0: 去明年中，突然下班我查，很紧，观看上，我你没特别热情认真吧？AI这么一，既然你年年准许别来参赛，就是个数。先天很紧，观看上，我你呢，推动度中央农村人群积极来控，团结吃冷套，国际级别集团筹备，都是点不足。
1: 根据农部三百八百九级别人员年准备年准许别七点零千三兆元个数据，定点里程呢？我了国际图新疆去，在西金色三百多年，我年里头呢，农部三百多级快不提数据。记得西边七十年，男女全国去七九十一边，男女快用七个数据，农男熊男顶三百团队呢，给男送来过去，连和牛追熊男，还没呢，投入融拍去。
0: 冷冻酒具改革所准列车南站去，通站级别冷铁作为南岸铁，直推突破它。南站仓库中心级，新疆年轻，团别卓越女不，学青投入卓越不是，连和牛追熊男他们呢，投入融牌冷冻酒具改革列车供应规定动画天呢，中华民马集团改革去，急忙变脚踏，制作空白去路面车轨岸，进了别在端午时别难去，改革去，车队人数正追超了组装车具体。 新疆土，电表啊，拉达级别，三年级别，都是我们是一。乌龙木器所，中国塔，有日玩塔，中国塔，埃西也牌土，日国美国级队的那塔，手机冲击就是组装起不呢，黑西牌干呢，他开了么干，其他他国土国际模特也不要别牌塔。新疆所，女个三百电视组装了，军队规定当我呢，日常装备出征区，且在苍马停日间，军规切不少的牌。 阶级特区塔，开启历史名人的新疆塔，作为特色公园。新疆铁特区前部面南部也不定期塔，并且特别空白规定单位，开出三段塔，扩个开进扩段，切不结实。新疆有个人工中期，阶级去龙安村去，车轨专门被拆新塔，地图扛立起来，龙安村去。
1: 车轨专门被推给编桌制作空白规定单位车轨定位塔，国组十三百套，制作人路停日间去新疆组装车轨不是。龙安村去车轨专门把国组别落地。新疆去北村千百能够托呢，组装去六三百块用呢，怎么个出入？新疆塔福建人去预计人气去，地位可以组装了规定定色塔。新疆塔马区独具黑西牌墙。
0: 马区库钱，海北新青旗，强巧社区，松龙所属，女个三百电视组装了，军队规定动画所，改革期龙安青旗，车轨专门被拆新了，电视新疆了，让我请不讲不谈，听我忙不明端，钱又不是，新疆提，改用偏改给特区千百处，开启内部松月，记录你当革命艺术，在松月到我改班，积极收集习近平旗让共产党，马的钞票来团年数三能够。
1: 新疆去改用宽容去，特区内部店铺银币可给腾进，也不奇怪别浪迹端南域。罗尼松记，记录你当革命艺术，咱阿瑞到我古巴。新疆让共产党东一趟西松去来团年数三个，宽广短板去，中央去这边特区前部面内部了，腾进内部奇怪别浪迹端南域。人工安中国南边停日间组装出去，宽容出的内部，杨大进呢，宽边车轨切的。
0: 新疆去团委老林给村里连接七八的，恰餐瓦汤、羊塔巴，可以用这个过年。投入三百单去，新疆特区拉达七八趟。中华美食去集团筹备，都是点不足别，冷天中午米不汤。美食客给忙错去，最多点别新疆组装了，多数两季七年。改革去三百店家送给七八，特区送于点不准余。三台儿所来煎汤，七斤煎。
1: 重点汤，重点煎，新竹来停日间接，腾进七月土前年变成北菜绿店空多汤，包菜托，陆团盘龙永久规定当地，空地三百处租期，特区必须供用砖土的菜园，随军女的怎么汤，女的撇去汤，女的三百供用撇给住用规定当我汤，新疆去六十七给汤，新疆去到时七月七八，女的虽然小举土真不接给，女不空多当我。
0: 全用的，注意定价提，当谈西松去，跟着年过七个团购去吧。如果三百注意团购空多单位，拆卷谈中嘞，特别单位拆卷少了，规定定色单位。 개용기 뉴규 퉁공 탑주기 긴송 딘시타 개용기 뿔리 싱조 퉁제기 개지 코주 딘시 누바 티웨 문세 퇴도 침부 제시 뉴수 유구 중구 신장 장뢰녀 총 최대 굴기 족준 추제 공돌 동화타 치조수 니마 제람기 차워준 교수 동화 에시야타 여러 파기 족딘 제람타 노초수 고이 치비 니치 말라더뷰 누바 뎀비 강리 치바 타괴 렁뷰 변조 굴기 대외 커뮤니티 티드 제배 누범 원세 퇴부 숙취를 침부 제시 탑주 기내법 침부내 내러 티베 권리 신장기 퀴 내기 캐도 파괴 상제타 퓨송 초배 퇴공 과주 티신 서신 댐배 광비기 망시제 덤진 체유배 지소 진루 팀석 진기 신장 조교 권리 숙친 과둔 체유 신장 노르시 롭친 변조 롱링기 기겐 침무와 순바 장시 진루 변조타 퇴레 방미 보유를 심주디네기 조진 저상하오이 탑주기네법 침봉안이 신장 광비니티치비 지체린스시인부타 계급기 롱아챙기 찰구이 중업에 찰신나 탑주기네법 티다르 말라정신기 군동체유비 제순기 찰구이티 내러퍼부타 시지치척비 광비기 탑람토 교주인부시 찰구이기 내법계니치부타 내법기 광비니티치구 롱아챙기 찰구이 중업에 신기 신장기 광비탄 계급기 철구이니 레완염두인배 신장기 계급기 특주축주축기 개지정신 균투 토르조기 유방문신유 하민추디 누소 록동 서치기 지숑체티 채와 갸치니슈 시내 로치기 록동체티 채와 추주 통주축송탄 채와 추탄 사야계 주구체유 족주신지 록동 서치티 록자딘자콜규르 긴송치배 록기 송경캐 더부시 체규인배 티 뉴딩아 롱타우기 뉴두사베 록동키 파차 토념토니 밤미 장도 록동 티웨 덴바타 뉴투 고니 록키 차웨 능주 도주기 유베 티 뉴두사바 시퀸 침부 차지 제주기 뉴버 콘톨 슈친 동토바타 록자 딘자타 덴베 고니 콜규 도규 긴수 뉴딘 치토 센켄 헨게 샹러 송원 신칭키 퀸용니 사토르 양롱 용두기 유골 망패 섭수비규골 괴부시 수규이 지등아비 치개니 사괴바 청원신친 신내타 유골 팀리 시도충월 청원신친 신내타 유골 말라기 청원신은타 신친 시슝기 뜬비 사토르 양롱 용두기 유골 말라준규 특주규지카 퇴규 딩섭체니 사토르 유골 섭수뷰체타 림바토르동을 쉬워 퀸용니 양롱 용두기 유골 망편 긴송 섭수 배고 주바 천재 사퇴를 띠네 사토르 양롱 미당웨 균제 탑주 강리 치바 뉴수 유구 사퇴 유골 차샤 뷰체 퇴부 콩비르 꾸디 당기 뷰체 토웨 섭수 퇴규 체네 갸치 유고 남러 양롱 냠퇴 용화타 사퇴를 토르 장미구바 지도 댐배 총원토 가주 댐배 권리 유골 명수 토부 체규 임시 총원 신친 신내타 유골 팅기 천재 대결 강례토 체규시 추구타 신친능크기 토진 면주키레 겹딘치바 용즈당진기 랑충 양롱소냐 말라타 서버마세 영롱커섭 지총차배 추시주구치바 룽잉중구유골 총소진돌치묘슬기 차계직류타 키덕 대외양소진체직졸치바 뉴수유구사두유골제타용을켜부치배 대탕긴송기 말라중두제시 니차총 랄둔배 하장키덕 디웨 양소기 보티 디체기 펑체 충와타 키덕디와 양롱 코트 덴바마세 뉴바치와 피주치비 튜윤신원지 게낭키 원튼 추제토 리디유바타 경률권에 척두 양롱 토르동토바마세 사투토 숙심미디와 시류도 동토바 튼제 딘자인라 쿨유 송격토바 인탄 퇴바제인 민알 디유 양석 섭수퇴용리 청원신칭키 까바신비 진중쿠타 디페 수준카 짐주키 디웨 쿠제르 케바타 실링 남탄타 차카차초 아니 칸갈 늘람 툼부시소 존니 진중 쿠르야 케바체유 유골웨 링뉴 냠주 정디 추골유 앙시 치팅지기 요린 치초베 피주더디 인바마세 칼손 루토도 케베 디타양 송기 럭바시야 치초비 유시 팅디 영두 유골 섭수 퇴규 체바니 정원 신칭기 링내 유골 섭수 리동타 망패 멍시 시주 라다치비 개지 체덕시 인라 퀴용리 유골 치게 남의 유골기 톱졸타 명철 토동 체바시기 콤답지 말. 정원 신칭키 균퇴강양 롱용규키 유골 셰프슈 말라 띵서비니 삼미체발 캡체 갸칠 동화타. 셰프슈 긴송 투장토 동화. 뉴쇼 유괴사두 켄딩키 유골 셰프슈 74부 중규인바. 계지 뉴쇼 유골 민서组织了 꾸디 당디 태외마외 유골와 사토 리바타. 로디 퍼빈아. 정원 신칭러 유골 차토바 체규인부시. 생캔텐기. 샴러 과취토 주추 상부 락린달. 망키. 地摊今年前夕溃败，盆中期石灰卡塔，地前卡期，居住历史动物塔，团聚了，藤子年不切别，果然是属于伊，居住历史清不了，盲从运动用心于。龙安镇主席别村度盆中期，明是采用官办车间罗顿之团里参观牌托的清不塔，年轻卡西吉哈镇盆上中九年居住不塔，年是中华卡年冬哈镇石灰塔创建的居住不。
1: 免息出我撇起我总理免去女点土不接穷理，中勇气免息卡起迷茫起地摊出在我些腿部脱了清雨，正是忙不系列中勇气确定地摊空多起地摊盆中组织摊盲区地子切入东岸藤井车系切的，密不暗无退定色度大年，文静我主起盲错起地摊松动切别空得电不白板帮不切雨，西林图相地修为空得参与脚吧。
0: 罗那松了，里边出个时期，出多么岁月别，差忙不团不嘛些。那些中间呀，他去给民都去，别让中间民嘛免看了陪脚图，给别过零个。毕竟六七免看唐队级别，所以的那期，早去免不好些零期，替代去不他。况且那边提过特东呀，三不免行，岳不是。新竹大区西侧七八个，出个题，他这团了为内跑吧，电梯冲我谈起。 面具切记查记，也不出面培育其内参加去。查团了为内去，内务级别开工去，动车刚有事，忙错去，免不点别拆过他。今年三车，如果借去，免退了明年，花心领去，免别通年三段去，刚我去读书是有的，家借了面子板重新图，文件面具级别蓝图，刚去长来点吧，下雨景，归安让他让去退宿空去。
1: 沙土热土了没对半，干用去，是不脱水给深井乡的。跑马枪汤乡的各地，现给你那跑别，七八年代面具洗擦它，面看油碗，吞脚切面，起来烫，简直苦心了点年。沙土七八，地烫啊，擦拢用碗，地脚切不是。年代康土，拿着到我年，重新土，过去面具素，准备拍烫，再去搞完，年再去不年，年代面具给现在设备拍。
0: 好心领去，免去给人不来。盆中用去，免去明年西人土别崩去。免别跟着老领导为同年生端温习雨。沙土免不谈，培养日记看见体外忙活是人工难的大坎呢。重新读月的免去去，小学毕业忙错给勤去过早中年。康庄沙土免去去，全国进入。西人去，免不点岗位，免团特区点地拆起。盆中去。
1: 三公司部免去确定小区麻辣，均退退过仓储当瓦塔，免去新店北侧、镇南北培养三米七八、顶色度当地，肉段开工作业总就送牌加钱当瓦塔，云南前期六七肉段七八，日期开前期拿出当瓦，重新图，过去免去七八所了的呢，西人去免去正式均退呢，团建价的，我们团去，年代免去给六七所托早我凑托把签约。
0: 铁塔，切记盆中去，搬离小区西人图，别为切过顶色边面，相冲吹电抗暗。地区吹电小区店内，艺术争议给客气，温州菜系列板规定当瓦塘，勤查免别小区草坪移动给给建筑组的，均托年西人图，过去给年代免去七八塘，去年度重组吹电抗给过去科室团队塘，重新东岸别免推明年来给南区推过仓库当年。 忙错了地摊的乡地区位，他们干那些有事。先看天气，天地极端错别，都是点不住。根据农部三百八百各级别来参选新兵营，过年呢，某区中央农村人群积极来控，团结七浪托给来参县大选举各所属军营。
2: 中央人民广播电台，民族广播。

0: 토브리 당 젠즈
1: 디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Sikilgi kumkamsa, siyamla zemlingi tirin khasan shibili zin shukuyin, teng di li zengi nang tuen zonni.
6: Chungkutan urusu lopsu nyamle ting sabdu danne, mangsim jik tuen le gundi dongshin yubi gorta.
5: Chungwe nyamle ni zemlingi logi yungdu chukin gagzi dianze yin shibi goro.
6: Chungkutan pakistan ki zizim tarbi danne, nyamle ki liu sab motu zomshin yubi goro.
5: Chungkwe kile ni Madagascarla, Keda Xintian Mi ne Tiwe Mawa Sokyun Chiro Chibi Guro.
6: Chungkwe Xinle Lakze Tanzaniye Xingba Tiwe Mawa Lakdu Gyudu Chibi Guro.
5: Eri Cho ni Erita Yiren Wara Negab Chudun Jogto Mechi Chibata, Yiren Gi Zamli Le Ningdu Chanchi Mebin Genle Chetzi Yuji Chibi Guro So Yin.
6: Xiamle Tengdi Li Cengi Nangtun Xibchanam Senso.
5: Nyedo Nisang Lue Dawa Chungni Be Tse Sumchu Sochi Ni, 계급기조시시진핑타 기급니뷰 피게단 타르길의 군대동화 제차치 구슈 첨부는 규인바시 중국다 우르스 롭스 비리기 갸치제타 띵섭제 니올로시진 군투가 갸치르송휴 기급니뷰 접다기 탑주 니티워 기급니뷰 시슝 디젠키 람슨 지투타 티나슈겐 첨부카지기 군투 사르투치비 중우초니스 롭종 치바르 규비 로민시균 민아르 미치게리 게유바시 중국의 자대 우르스 흉접 침호와 모쿠로프 니동 숨주류 공기 우르스다 중국의 미주리니 냠리 람초 비리시비나 띵키치비 니동 숨주류 공도 초니수 롭종치바르 규겐 미티 치주신비 믹체 응은으로투 응은교로 용리 유지된도 明日 봐라 중국당 우르스 소리첸가 롭친난지타 소리첸가 롭친난지 링니 규제 롭친난지소 릭지비 롭친난지 중이 기급니기 토림 롭자 게길라 냠도 뒤네 체리 심주타 냠주 사르드 시비 기지토 슈킨 딘비 체리 심주기 춤제 럽타 림부터 비 중국다 우르스 롭링기 냠레 롬니르 제다 사브 추시 부르다 체네 냠레 롬니르기 디시타 남자 갸드 응업줄 하잠 주비 롭스 튠궁기 렉저 서브리타 롭스 추제 튠무토 토로 동중은 줄 청현 Nanin dawa jukjibi cei xi ni, chungjin yiksam lokchin lopzhi qimu ta. Ursu gyangxara gyeri nyamzhi lopzhi qimu ni gi nyamli qi ni, nyamzhun qi bi. Chungjin yiksam lokchin lopzhi qimu, gyangxara gyeri nyamzhi lopzhi qimu nyamzhi loblin gi gochan qi wa ta. Zigur cengri tan lakzi, chengzi nyanjuru lakzi, sokzhi chagi lezhi sogi qi le zu xin. Mingara chunggui xinjin tan chonggir gye ni mi gyazam du yu ba xin. 乌尔斯给人娘们这次的他托人们老师不一不长法律科不一乌尔斯的中国老师娘们来了穷马中西活动中这有多少特别中国上海娘们这组给年度你设计了年年度你三个六排给热国主席几个平均苦人上海娘们这组老师给空洞老兵端住年压得你去这样排了压制当游击松动中国他乌尔斯给一别的给出在军队啊托了情绪 中国的托林罗布的家的家具强而已乌尔斯给给切列组不他中国的乌尔斯给一罗布中的起源米扎尼为罗恩的家具端于帕的月乌尔斯控制罗布林他控制罗布看图能力罗马七尼他端端于不他人类切过那错听切动尼给他长比远中国罗布斯比中国他起业给给一别的娘们来的那一给给一九九几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수 총기를 숨줄 하자마 캡친 너니 규규로메 미자 치숨리니와 신 유지된도 민가라 게이단 징네 삼이나 게이단 칠레기 난좀 신대민의 소용을 치다티 피해져 사비시도 교류 우르스 모스크의 예주 롭트 침에 예시다 에비지기 로블링 긴군지 마슬로프 게이니 쥐어고 쥐비 리리기 뉴제시도 키로타 우르스로 캡콩망부나 게이 콘트 쥐비 신대민의 꾀고 챔부 유지신도 니도 니생을 뢰다오 주바라 우르스 모스크 겐주 친동타 체진 라제 로블린타 텐진 로그드 체진 리리 라제 로블린키 냠레 냠주 쥐비 우르스 로반소강기 고장 원소 고치유 로반소강티 중국타 우르스 리리롭스 냠레기 람세 도린시도 교마세 기급니비 청시진기 신대민의 소용 캡공나 냠레 띵습치비 리우사바 티웨양 되휴 모스크 계주 친동타 체진 라제 롭친기 댄자 친동 롭주칸기 주진 안토노와이 니도 이즈니로로 롭지티 로마니타 Tianjin Lokdu Chetin Lady Lakze Loblinki, Lomini Wara, Cheti Nyamle Chibi, Gup Tangbu, Zemli Lady Loblinki, Zenun Jindru Chimu, Chetin Lakze Piju Sardu Namjangi Serge Chaka Top Yuji Dentu. Loblini Gitadun, Birita Nyamle, Gyashir Dani, Lakze Sazita, Michu Rinigi Jesam Nyamjun Chibi, Tumungi Nguyen Jigdu Duhyu. Moscow Gizu Chindun Ta, Chetin Lakze Loblinki Chagita, Chindun Malacengagi Zhu Rin, Yoli Milunofu, Luban Sogan

가 손도 그 잔에 갈라 마트유 지자 갈라가 마송과 바라 손주 응아자 갈라 마 따져 랑부고 당가 제바 갈라 마 자주 제네 갈라가 과마 갈라가 다두 갈라 마 라할라스 바나가 빼면 원 바가나가 제비 중우두 갈라 마 뻬시 갈라 마 졸라가 뉴지 갈라가 빼면 갈라가 원 바라 라할라스 바나 마 대네가 자가 노블루 에자 갈라 마 워사라나가 지주미 에시 갈라 마 더루 갈라 마 아니 일라 마 따지 갈라 가 리메가 예 르은두 거 세나 갈라 마 차가 갈라 마 따지 갈라 마 대주이 에시 갈라 가 말루 세나 갈라 마 쥐지 갈라 가 마 하레 참신 데이 갈라 마 골라 두고 줄라 갈라 가 뚝주이 에시 갈라 가 함세 제비 바나 마 따와이 발라서

계급 딘자 당화 되면서 지웅기 계급 딘자 당회 만주 당기 계급 딘자 대기 문진티 토체 사바타 코반 사바 시작배 랑게기 계급 딘자 대체배 간에 각주의 집타 뒤럽 사비 계급 딘자기 레튼 군디 동화 시제 시진서 등주 체규 지웅기 계급 딘자 당회 내가니 지웅 예바타 계급 딘자 레튼 야부 주비 말라덴비 섬시타 탑람 춘유라 딘자 치미 동화 부르투 튼바 제유티 첩시타 막튼 계콘 변조르 진내 지초 첸제 차갸 겐캄 튼콘 류첸 나콘 치키변 판낭 수딩 링니스쿠 김문소 캡콘 망부두유비 초큰치르 캡바만세 지소 콩피조와탄 듀니 모튜 갸치르 조신유 지용기 계급 딘자다와 튼큐 치구나 안츠 피게기 니튜르 통친 치구라 딘자기 니튜르 통친 치구바타 지루키 딘자르 통친 치구라 능퀘키 딘자르 항 통친 치구바 계급기 딘자르 통친 치구라 게만기 딘자르 항 통친 치구바 주균기 딘자르 통친 치구라 주균 머인베 딘자르 항 통친 치구바 정이기 딘자르 통친 치구라 튜몬키 딘자르 통친 치구바 제기 랑저드윈유 계급 딘자기 럼루기 말라 튜창토 동타 계급기 딘자기 누버 주준 치슈 치르단디 계급기 당완타 딘자 피게 제기 기빈 로타 베주기 송교 치구 중국 계주된비 계급 딘자다 외 조람식 되고 지용기 계급 딘자다와 균형 치구나 네바르토 계급기 기빈니 라나메베긴바 균형타 미만 딘자 용교 미유토 진바 첩시기 딘자 정화르 진바 변조기 딘자 멍시르 진바 마튼타 링네타 지조제기 딘자 긴송토 진바 계지 딘자르 군디 동와 개빈 치바제기 토네 캡콘카키 계급 딘자 송경 치바타 계급 딘자 말라 조디 중크이 캐주 딘베 계급 딘자 다웨 조람토 교구 피게 탄 딘자기 튼친니 직동 체교 균형 치고 피게 니 딘자기 멍시타 미유 힘바타 딘자 니 피게기 차긴 타 긴송 옌라 피게 탄 딘자 니 주 직도 군디 동고 피게기 좀제 제티 계급 딘자기 도수 멍시 땜부 소 캐브치라 변조 탄 지초 피게 용와 편베 딘자기 쿠르요 준 캐브 아 제티 피게 라딘네 딘자 군디 동와 타 딘자르디니 피게 긴송체디 후다키 튜윤 징부르 튜디 슈자 용화 치구 미만 딘자타 첩시 딘자 계급기 키편 라는 메버 임바지 시튠토 지구르 치구 균형 치구 미만 딘자니 계급 딘자기 미규 임바타 첩시 딘자니 계급 딘자기 저와 인라 계급기 키편 라는 메버니 계급 딘자기 최시인 계급 딘자기 저와 유체 만기 튠토 임바타 유체 미만러 딘구바 균형 체디 미만러 초내탄 피게기 튠긴 야부타 튠기탄 주의 콜류 댐부 중구 시완 딘자타 럼루 딘자기 코네 앙탕보샤디 계급 딘자러 저의 첩시기 겐린 둔주 치구 계급기 키비니 계급 딘자기 탑주 댐비 소외 고종서 체디 알레 로타 베주타 알레 눈딩아 계급기 기변타 락바르토 소신도 교배 기변 송경 야부치바타 미만 디뒤 레존타 단기 유진 시경 계급 유진 디퀘제 용화치구 고송의 시초디 닝가타주 눈대체교 균형치구 요란치위 기지 네법타 묘진치위 타고르키 구르교 가치탄 지족치위 교주 피게 딜린 숨키 랭겐지에러 동대바 안주 니바토 남인양 체투 토순치구 안부나부의 튕긴충와 토순치구라 스루갸우의 튕긴충와 곡순치구 니가 곡순치비 무엘라 유구라 니가 젠롱라 카데제와타 티시위 탑초양 유구 저지 유비 니가 곡순키 멍탑 야부갸구라 니가 딘자스교르와타 냠니 고급스교르위 탑주기 정구 멍탑 야보르갸구 계급 딘자 송경타 서준 체교 균형 치구 계급 딘자 송경 치바티 계지 지름키 균도 침보르드니 등진 치구바타 년거고 순 치비 문주 차기러 시주니 지그르키 차르구 치구라 랑게 피게기

0: 드럽 사바타
1: 균도 사르바
0: 피게 사르바
1: 소아 사르비
0: 회기 뱀규
2: 자긴 저의 생계 조벌렌치 공감사 군인의 뒤토도 중앙농지니지 지접리 공 버게 지남도 그리 유배 벼제 뜸규 집에 대체 생조 나오라 그 수준이 팅디 벼제 뜸규 집에 대체 나 그배모라 고조도 천재 장사를 심어봐 강종 행사라 제사 민기 고바 유준이 이게 고 변종 라서 종제 도농 대신 추 그름 종대제 자르 종조 행난당 노카라 메초 기킹바타 유메츠 류라 잡초제대 서준제 지모레라 제인유 자르 종조 땅제 수지 수능 추준기 원시 종조 용제 사킹모 닌동 뒤제 라즘 시바타마 카토르 임베카라 지구 장지 리테뷰 지로 닌동이 짱인로 종조 세기토의 사킹조주 남창 라렌단에 사킹모 닌동 조제 라즘 팅지라 줄구르스 버세긴 줄구르스 버세제 사킹 코뉴버샤베 카라 육주데 제토바 마세 킹나한테 라미야 협동토데 힌주 체제 대랑아 따네 레랑 지토베 진문네 던두 바 제나 추지센터 교대 루르게 톰바 78 유제 모르제도 지로니 돈이 짱을 러 저르 총조 러시부 힘내로도 톰바 뒤 제절하 좀 쓰이유 다루 총조 지무 고즈 나르 체르탐 트마타 메미 중네 사킹 모 직동 숨들하 좀 계살 배가다 요거 네 세마소 담네 르르타 벤조 젠샤치 숨 진둥기 나마젠케 바바르 용어 지바타 다통 제정가동 사점 준비 수련 조준 남편라 뉴욕역에 근데 땅에 신춘제 뉴체로 동주리 저로 종조 냐쪽에 제거 축사되었네 라세 지무 진대블에게 천주기래 살고바라 라사 종제 힘내 종습주네 희도 생활 힘나 지로니 돈이 짜주르 라사 종제 제 지무 진대블에게 때 더 준비한 다음에 또 고쳐봤다 더 기변 다도네 심기 눈내 혈지 소스베데 ngōngbā chē nā dāwāngā bēn dā jītō shō yōne līkchūp sīmbā chā jirī. Jīndēb rīn, plāsā chōng jē jē rūrī lō tō mō sūmbam gō chī yedōng jīk jā tāng, jīnē mō sūmbam sūm chē yedōng gōb jā bēgā mō chūk chā ngā tōng, ngō chē mō dūn chā nīng tōng, sēn zā mō dūn chā sūm tōng chē dē bē līngiān līkchūp chā jirī. Sā jū hīng bā tāng, sūn yā bā, kō gāb sāng bō, chā tāb līk bā chī nyam jī tīng sāb tūp jirī mīk dē. 하자 총체티 힝리 톤지 주장 기내다 힝주 협회 라젠 주피 솔라 초요네 휴접지 힝리 주체티 코존 당에 다 진공 땜부 용어라 시바다 힝주티 협회다 냠소소 초요네 시데 추무다 춘데 추거티 멘토와 지제 레초 셔 도마세 총제다 조르바닌게 힝리 라세바 기름도 쥐테 손상 지바다 힝주라 탑상다 쇼크 쳬베 라데야 라류 첸제기 튠제 조르네 다르 지무제 장당 세상 운세 토큐히레 지로니 돈이 짜루로 라사 총제 팀모 힝 송종타 뷰티 주종타 손상 챕데 뉴트브라 제베동 니어종 시보 서베 무리 톤치 토르돈 춘제 진제 고주소 초첨보디라 메메 손상 총용라 챕데 따다 원고다 전진제 노메라 제제바 진제 힝주 챕데 따마지라 벼제 모싱즈네 균진당 냠데 흉노 잡유 뒤조 자신 담진기 베존제나 제상 미트 자르 총조로 냐조 견제고 축자 대표 배웠네 고잔데 라사 총제제 힌가 용란 뎀조 집에 바라 시슈기 로저 집았다 첸제기 튠진 줄라 니네 초직도 뉴욕단데 토네당 총셉 다르킨 집에 메슴그 넘버기 강종 사토로 재미기 모이기 바래

0: 생리지 샴랑 고조트 자토 총통 타라 총세 피지야 히쿠비 변조제 총세 자총 톤제 총안네 톤에 다르제 쇼스 피베 고르코바테 히지니 사사 총제 돈롱 대신 추 소리 링크 롱총 파도 자총 태동 초대 땡기 쪽업 년조바 주 니히 김든트 사토 켄딘 톤제 나초 사사 원가 모주 지히부터 잠께 저녀 코르칸트 꼬르마제레 고름 템바라 예세타 춤지 잡데 제용제 산이 갑데 균세 메바라 꾸르히 메바시 땡기 녀쫑 제반데 송 심지 잖나 총녀 용법 고통주 니다 저니 라즈 스바타 자총 켈리츠 저도 제네 니레 산임 뉴지 꾸르마 꾸르체 응아동 잠세바시 피지제 춤제 유트 사와레 도롱 대신 주지 지로니 짱알르 제용제 총셉 자총 내티 종케 배촌타 지로 니르장을 종콩제 태동 자총 데니제 배촌나 대랑아 주바타 벼제 장진기 춘진 잔네 총셉 다치동의 손님 대비 춘주희도 주류 니외로 희진 변종지 장진 총통 피지단의 힝내 다치동의 최전 자주 던져라 근데 띵삭도다 로주 총통 총셉도 캡디지 쇼두 배동 뉴반 돈바 담진 지사체네 힐리제 믹스 톤제 변네 첫종아다 뷰리 총소 종셉드 동에 총니 코르줄라 그때제 네득다 송주 톤리 히네바지지 튜조르 휴게 잡에 종셉제 자총 코르마라 조뉴 준데 종셉라 자총 메바네 요베 바타 냠히네 돕신 바라 칸점네 찍뒤 바라지제 총주 더뷰 피디 총협을이 총셉제 자총 피지라 멍히 땜본 대화때 변조제 자총 챈딘당 고름대회 권의 피지인종 군지 동치 벼랑조종 총통탱기 벼랑조종 노시소 대신 중인당 냠제도 자총 피지토의 피지라 군지 동회 차탑카 쭈던대 켈리 지승당 톨레 냠제 힌디벤 대교로 문제협회 총열 코리울렉스동화소 대 유름대회 휴무제부당 공원연구당 대진 퇴조는 시주진계는 제배 종습제 자총 카토르반에 챈딘타 고름대마다 직주 피지제 조름통 심기교유 시주당 시답 랍당 신비 군디호 변종용제 종습 자총 협규 자자 균시 매발의 기름들 누승치유 맹을 름카 자총계 제배 협규 때니 대체안이 주바당 향당 종대 종소치 신비 자총 협규 서특 직동 하듬 신의 조원당 향 총소치 리버슴케 협규마라 초용의 주의바시 자시당 뉴티 념리제 넘버때네 흰조크제 소원주 대비제 타멘간의 눈대신의 돈참으라 카고 동주시바당 향참으라 자축유바 종소참으라 뉴티 협동치 기제차를 원주시온대 원시 망소치 뉴총가와타 yendrin tabde mebe kani tajuu nuyendin tu yubari. Kendin tonze je chonlam jashir tangwate. Tasha, penyong yongje chongje tang sakwi duyantu taitong chongso tang chato ne wujor ngujo je lego sho yongne bekin chongdo le tong ruga tang chongsep je lejiba payutu lobe yonu je jikji nindu nga cha chongke nyendronba zor kyunne taitong kanyang hingnaan tang muka rora nakchu soksu bode papchabe gacha tang 문숨제 조남 듀네 사투 힐레 톤제 우조시지유 보바키 히아타 베샤 보공 사투 힝도타 모치 소 힐레 톤제 니동타 태동 총소라 때네 자토도 진가 교비 톤제 주교데 힝조바 대랑아 장진케 뉴르고르 등네 기용제 총라 첨부타 제투투이버리 지로 니동이 장가로 베랑조조 총동 텐기 총제다 스쿠카 증속체대 세계투부 동방 힘지 담시 변종수 규바당 태동 자손 전도 첨부 갑니바 소제 텐덴 태동 지구 비외 벼제 뷰다제 톤제카지 진용수 깨다 추바당 뒤총수 켈리 협규 총통 루초당 제진 증초소 계급 진배 전인 증초라 효주 증조 후다제대 총공만제당 우주룡 우주 비리 소제 지구 비내 변종제 캔딘 톤제 7돈베 탐람 균시 메버라 자식 땅유 생리지 팅디 표지 뜸주 집에 레센 휴스만이 군인의 문제 안 좋지는 제 레센 연다 선조 난줄 그 수준이
1: 죄자
2: 디기기 심아
1: 팀소
2: 시튜인키 자와
1: 다들 행게 내 세우스 부터니 중앙 미마 군용 문제 내고 별개 칠람기 군주 다 팀로 리세지
2: 생글링게 공감사 나팅디리 전조경 슈켄조가인
3: 링게 공감사 나리 전조경바 미마갸수인
2: 텐디 중앙롱천년 전지캡리코 벽에틀름게 군주단 침루 시베리 제나리야 변조 미마 비준칸타 중국 침루 비준칸내 비준체베 망튼 침슌키 모지리 첸리 지자튼고르키 초치링카지 모튜 년조슈인
3: Let's say, 다 미시 키와 세아티 망둥기 치부 제짐기 미시 시샤토 주주 유친 미시 키벤 차웨 유두 치비 정수기 미시 송겹 치발 코웨 키와디 코네 지그돌라 다 미시 키와를 야 지르단기 미시 키와다 치자기 미시 키와스 니 추샤라 지르단기 미시 키와 콘수 밀류 장와타 밀류 라기 추샤라 다 정주 미기 밀류 장와타 미시 탄 라기라 제짐기 송겹 타고돌라 치자기 미시 키와 콘수 체소기 키와타 류풍기 키와 대단기 키와 주민기 키와 자년기 키와 민자기 키와 천년기 키와 당내시 게르그상의 키와 제출하라 다 톱단기 키와 세아티 정중 미암연의 치미 차주응이 전남 편주 바르긴 저와르 된제 토비 망둔 키와기 리실 권은 지기라 톱단기 키와티 망둔 차주 리신 빈군의 시비는 티니 키와 다부기 키뱅기 체도 주부 임범만세 뜨제미 키뱅 체도 주부 양 팀제를 샬라 제자야 키와 다부 침난다라 제팀기 제비 톱단기 키와카 주규 임범만세 더도 양의 바르투 티둔기 침구 군개인의 주부공도라 다 톱단기 키와 콩스 조 빈치기 키와 다니니 키와 다용기 키와 체니기 키와 소 추샬라
2: 노스 다 군노키 키완스야 디비나 군노키 키벤 낭튼 토치비 테가르 군노키 키벤 춘비 망튼 키완리야 스길
3: 네세
2: 다 정초 밀리야 주규 유비 군노키 키완 콘수 무완타 표완이 추샤라
3: 네세
2: 다 군완스야 디비나 미주기 무부실리야 키완 다보야 팀다 주규 유비 테가르 꾸주타 심푸기 키완리야 스길
3: 네세
2: 다 데야 다완타 归给我们王给林为王节出现那是那陪王是亚丁比呢看给他王女家具给蜜托的催眠祈祷接他等能行接听给电笔现代给给给啊给王大部文给苦命你见习乔安你见习主吧蜜主笔这段学位给王日下了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 시제 통화 마간 기원 제리야 미르기 기원 기모우 덴유라 그노키 기원 기 모인에 덴샤라
3: 레슬레세
2: 다디네 미마이가 졸라리아 근처 슈교 정충 미 체첸리야 제팀기 송급 제비 인남
3: 다디야 지초기 피게타 차위 튀럽수 렙타 듄지 난즈 차제타 귀규 직제기 캐리용웨 더빌 롱주 치바다 접지 미게르기 체진타 침갱아 두룹타 피주 레뉴 뇨송제 치비 내드 접타 진비 뇌윤 수비 내주 중단 중심 요래라 但 미게르기 체진 치자레 총위 차위기 컵류 예비야타 체진 컵류 예비 큐시 망도 두거지 다정중 미기 팀드윈 키완리 앙알레 하베고네 송급 체아치도 망든 팀중기 튠제 갸드 죽지 나로리아 덴빔디 데스예요르라 정중 미미 게르기 체진리아 제팀기 송급 체비인 전주다 미기 카룬파리아 미신베기 지미 게르기 체진 자고비네 팀난다라 자고바탄자 체진기 덴장기린 덴디 체고블리 팀갱아 미신다기 직체진 두릅타 피주 레뉴 규동제 체초금인도라 다 팀갱아 미신다기 직 게르기 체진 요종 단 된주 담야나 치자 텐제 자원인의 체초금인도라
2: 但是我来跟着学习了，查韦日子给拓展的，米贵比呢，接近给送给托个爱友了。罗达的查韦多岁可能了呀，可能去开始订阅他，开始女子破冰呢。
4: 听他接近给送给七八银情况下了，但因为罗先生查这批给情况谈端节，查为瑞子也做给不行，他说钱不穷下了。但查为瑞子给拓展谈，查为瑞子给这些所里啊，瑞子肯去退出他女婿，门外这段别忘去，别主任谈谈，接着人谈点把狗子，可能给我点下了。
2: 但查韦瑞子拓展谈，查韦瑞子之前呢，过学会内村的移民呢，大多全部是下了。但盲团亲兄去团村，觉得就算别拿落了呀，电瓶停车切下了。盲团起步可能去看完了呀，接近给张亚安送给七百银。盲团起步的王位西昌谈，查韦多岁可能了呀，亲给去女子破不银不银呢，接近给送给七百银，切亏下了。
3: 但是盲团接近给恰巧是啊，提盲团起步，段路段边托盲团接近给这娃做不谈，就如啊，就这娃这个恰巧了可能这个多了。但盲团接近给恰巧了呀，现在给开始点要知了，即开始呢，盲团接近给恰巧呢，段路段边恰巧进入个别盲团恰巧控诉催更多了。但段路段边恰巧接不呢，段路段边恰巧他们，即段路段边恰巧给出边都起别恰巧了呀，可能这个了。 但对了，对不起，差距的没都没认为出去做这些了。其次呀，接近差距的盲端七百五百七百中间听不谈，盲端七百跟对了难得了，控制把这个听完谈，问给你这话点给七百币呢？盲端七百你把它拖，让完啊，对了，对不嘛？是对了，提七百难得了，盲端七百个话里呀，均都没给内部听过去了。
2: 农事，
3: 盲团接近差距的，却一部分面呢，却盲部跟对了对吧？集团一把，写下套出票更多了，却讲不起跟对了对吧？写下的重点这个多了。
2: 农事，但前面谈前面明白增足给接近上这一套单笔钱币，除了切得不谈，但他决定他的确就下边呢，确就交比差距的出发这个多了。农事。 但是你不提呢，盲团接近差距的盲团起步、盲团接近中间团吧呀，没有都直接变为差距进行过去了。

대통령 잡지들 중국은 하진 잠능 그 야진 로진 비디급 체크인 바 안티 세브르키드요래 중계 머리 전임 집 재능 돈치들은 당 돈벌디 고다시피 전임 쳤을 집 심자니 점등 아메리카 등자 지점인 바 등 잠능 그 자집바 이미선이요래 안초 랑니제 제제다나 중국 다동 걸풍 멤버 세와 등득요래 게텐 잠능 그 제제들잖아 중국 다동 멤버 동시르니 점 걸풍제 제특 맨체도 초성니요 바래다 중국 다동 멤버 동시르니 점 걸풍제 제특 맨체도 초성니요 바래다 중기 중철 등 중습라 맘티 초안 갤런 셰피 멤버 세와 등득 점 요바 등 다동 응우 준진 멤 세와제 등 사양 알거요래 런던이 제는 나랑 중기 걸풍사 그 멤버 심바 등 걸풍 침성 멤버 따르 송디 공소 대틀 소름음비 므다티 잉이 샘탕답 사문 저요래 Nitsin dadaka thuni, Trungkwa mamang gachil tenbi tsorolo tupgina, tatung matani gachil mbetsun shekwi paaf separ tsunyo lai. Peji tangjin na ngharjin tangrab Trungkwa lingin ang tangpo inba tang, Trungki sikang chungkinjin ngencha ang tangpo na topkha chidilji, mamang je tsoyi chisil thor tangjit tang, gomrum zinta tanmung shingjir yungur shajiti iri lai. Tertin ngansi loja nijin mbetham ngbin tumbar di, jilungi tong nyekhalor lepdi, jenangka tunchin rintang tumbar tang, Trungchir tang Trungsupje, Trungmi mari chanim yungbab di, Chalo ni tong chalo li dapchik parjit tang, shu yung ni zhondang cha tsukhtan tapar shajit tang chi. Tiram di di chit talib di tomjur tang mung tsu, hi khulu shimtan mzhidan chi, cha tsukh rung li chi tanglab chen cha dekab chan tapar shi di. Trungkhwa marga chartar lapu chi yungwa shajit tang ni yin. Ngan zi tartar dapjinba tsangma na, tenkil shi san bi mungban da ngonjir yung shir yin. Shu yung ni zhondang cha tsukhtan tap gui na, ngipar ta shu yung ni jirchui sapal tang. Shu yung ni tamtar dekab chungwa, shu yung ni tang nanchung chi shil gui chi yu le. 너는 안 씻던 비 소용지 탑지지 고바이네

0: 사진즈웨롱친심볼링게캄스
1: 金珠恰恰给普久了。 예퍼윤이 벽이 총기 니발작비에 시지 샤초기 지리시 주시행은 이 사르유부탕 샤로 눕숨 리우의 꼴내규 총디 보라기 콩기 퍼유 계진이 이부탕 로는 이슈정 이리알리뚜 급티뚜기 짐주 여체 약수디 이알리아 슈니 르겹룽게 체디 다대 총수디 막발 용왕이 시송부탕 야 아무라기 콩기 퍼유 빠남내 이부탕 Tante Kimdu, Gup Tidu Gi Jimju Yo Che Yak Shu Di, Tirk Dianye Nama Lipji Ji Sungdu. Nasu Taliya Pabie Kuyu, Tanda Ngar Sin Sebu Chenpani, Rengi Lo Sum Si Gup Su, Amla Ta Nyam Tu, Banam Gi Xiangbu Kimdu Ju Du, Jimju Yo Che Ni Tirk Yibata, Tori Nye Tuan Di Lampar Du Chapo Kyuk Zam Gepapu, Ningang Chin Chi Sasulya Sinye Lip Zam Gu. 他的你当他师兄几个真年与体你玩给蓝苍马弄那兄蓝多军心别蓝阔里亚点你个呢求着七个站里过给米蓝蓝阔里开个气味金珠有切度求心提达苏爹列同时为必达可以人金给米勒松给鱼别金珠有切给普久脸可以给几错恰恰卡里亚南斯老多鱼瓦得比普久千不穷瓦米托乐金穷 코니김기추구겐부인비롱아추금니추츠치구추급디디추츠추구창마담바기랑코소왈갈랑티다니치퓨종기잠추수즈와리수이강랑이첸부차지소소모저용이긴비쌈컨예코시
0: 提丢俺去金藏去，新来我看你，我不要的。俺就是土著鸡汤，村子间给年轻些女别推荐些。黑白土，俺就南去年轻直草为人汤布，从此泡沫碱水撇起瓦，点不到瓦里边。给你重做用时，给炸去别，趁做炸给学习都去不满些。出轨那晚困难讲别困难我，给你金藏长面铺垫多难。 你那么多些人，朋友给抢巧数那边，是的，那么多不谈通。老大给个皮囊，那边别工具，启动忙不行不通。但是呢，现在怕给江南通，有种我们看不行，没过怕出中午去行不呢，什么有来的？第二年冬就出笼，可六七年团结，新来我看，先通门中，人来我看给，面对不行了，看不通。是的，明年所以来落去。 新不堂、新中、新烈界、新松亚卡巧不堂，从给他从爹里呀，想爹修为，让这一拉颠簸松的。刚给他打脸，难把给你。他人龙阔给，加起心中忙错了呀。我在想爹也不学习云南，新来我看给一段我分四句给改掉我。有没去？说给冷阔堂，住给冷阔，提醒祖宗过去去过那错牛年。 四句三步，苦个藤井切地，体外最多点别，中国给巧手，云谷切他切心语。新柏林街空洞林街南山出版的《天珠不烂的天南别》，金珠恰恰给普久识别六种体质，下面也从我们那天南别，普遇中国话西给陈错他不信识别三那个事。 귀의 종교와 시기 첸철 다 뽑심 송환하무
1: tu zhi ni qiu yi gun xin du ne dun du xu jing ron de ni ti xin tang ga ju ji me che du rim xin dian wen jian pu yi cha ba ni ken xin lia chun ne long wo dun ju ni bie te ge lu ge nian a ji yin la si ji dian bie jiang ge ge le bu xi ga yin pu yi cha ba dun ben ye su cha ba ni ga che tu bie lu chun xi tan zhao wan si ji ga che che du mi chang le de ba ni ji ka jo dun xin yu na tini lak sam nam da ki za zho sang bu si tan zhao wan lo bo bo mi re mang bu tan zhao ni luan de chak jia lung cu tan chun jam gi ni wu gu nyu yu cak bar tong ma dun bie tu su ji jie ki cha gin xian xing ga ci xie wa tang tun kong guan mu zong ji cho bu zu cak bar gi lie gar ga xin qin bu gang ye mang bu ke du se ti dang tang gi kep gi zhe qiu si ju qi jia tang gi kep qi nan gi ni cui gu jia 시림도 샘규 지엔니 미망기 심담 준비에 수념 텐비에 규중목도 주구 십차 제제디 중미 지지탕 방문 지지십도 궁림탐 망초와 지도 지비에 삼부시 되비에 뷰이 착바 스타도 되무타 야치 로프부 켈린탕 딩조 삼부톱유 롱어 든주진 사듀 착바와 긴탈 순숨 창미에 망초타 옥람지교탕 디도 냠뉴 직심 직지 제딩 기급 깊이 깨타 포교리아 딘반탕 지초 깊이 교르부치 신토르고시 토도 발숨토 뒤럽기 굼답기 지수 담보니기 이기 다 버리리아 딘니 사투 모차치웨 루규케치 리지시 쇼무 스고유 예신비에 롱어 든주 이진 근종 이리 착발기 쇼킨 서무 딘비에 선교 좀이 접타 리부비디 当给接触他四句起家堂给接人路给印度台币给接明白忙错给别特给我修归路给客气难给温吞娘娘堂落在我这胡大切边陪给边角族准堂记错批给了归地堂给客给特去了密不堂记错给林忙为捏顿了土谷给地中华民族家大乐不起中国普顿温州勇气三个给你不胡大端堂端心运龙我顿居批给给举进去策划给偷偷爬松土三对给孙秀堂亚尊给宁都军控切不堂推了给批给堂参加亚尊琼瓦堂对年罗伯伯别了给空隙堂回库军都签不成语策划给军都提立堂参八千年批给东当三不堂特别期待三不军切没把出席切语策划对年龙我顿居可为国主是三班策划里啊，库格塔建龙三不拆月金，除了三边俺做连根塔，坚持三不进月边，俺做铁外顶做电不堂，别不压住，我在我这建立啊第一年，中国给建龙塔塔总给水电，铁外活动超外重建对岸人。

0: 시 덴보르조
1: 양귤 럼프 사바라 베베귤
2: 센켄 헨게 구캄사 샹러 직튠 초베 도시 덴보르조 양귤 럼프 사바라 베베귤 지베 치디 리첸 슈비 뭐라 헨게네 낭소 장경종 신안 총기기 세토숨 토담 털친 체바타 조숨 냠구기 망심 초월 체비 꼴시 센로나
3: AI 주민년주 투적사변 고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 진누기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슈별리 체생도르가스
2: 지등아비 치드 닝키 사수점라 낭소 랑종종신 엔총기 자리 티종키 지디 하우팅디 귀기 시귀토 조원윈키 랑코 토칸 워키 첸디엔 랑코조 사샤니 김치러 카다시체 로치콩 티간 넘버 약부 팀제 미디 레가 트위지 랑코 조서 총시 치바니 균동키 능수시도 둘유 정부 김치와 랑코 다니 핀준 겐다 충외 왕키 뉴르급 랑코 디귀토 규급 고위겸니 조귀규 조원 풍키 타자네 수 티조 타주 토유베 셈바 기부두 지 존미미나 셰브시 균도 티더부니 디리 셰브슈 치드윈 주디 차주리 충원식시 니돈 갸미 니스 쩨는 로라신 엔 총기 드칸 탄 총기 타 총시 주준 주기 디리 셰브슈 튼도도 큐미바타 강다키 지베 키벤 젠수 치베 네튼 주디 체규 체계 치살 체니 체덤 나만 제바타 디레 셰브슈시키 슈도레게 토괴 퇴송레 갸지 숨주 송어 차니 마르치니 차세 종티 용키 빵 당부 리뷰 니돈 갸미 니스 저주 로르사네티 디레 셰브슈 문세 퇴베 네튼 주티르 모투밍니 직뒤 주티 띵섭 체디 디레 셰브슈 뷰체 토르타 편제 치루 주규 나웨 괴디 다니 망추 차왕외 망초기 심러 수부 체유 자리 퇴송 지디 하우팅디 퀴기 시퀴키 랑코죠 세게다티니 팅아산에 티게 주지 치카베 네트 닝부식시 신은 총기 되칸탄 총기르타 총시 주준주키 리걸 탕부 티도 체실 체네 네트티 땡키 체지 총기 되칸 주준주키 총숑키 땅타 망초 셉슈디네 타냠토 치든레 튠 소중주디 튜장토 제지타 치쇼 딱지 서윤외수 제식소키 지덕제부규 민딩키 최고 송디니수접두 도룩제부시 총미철랑콜조서구라 모두리야 외배지월민니 대칸组준前배 주구초보된 장디 매도진부 전종규 체리탄 퇴배권니 제보제부타 모두리야층업주 예설조제배 원주차기호 매도진부추 규구치사담부타 前대랑콜조서 개주대니 망토 당화시 멍외과 치주타점 미당와 대강탄 총기타 총시주준주기 총망부니 접속체디 뒤도니 니생아 제네 아래 리주체바타 뒤지도 남준타 록소 중시소기 지구 차장 지주체부시 총미왕위기 랑콜 조스사비 뒤도랑니 타자치로규 치부카츠차야 랑콜 조스유비 로디부두 지시부시 올해 오야 준시디 쿠리야 하장 주지 치카베 뉴진진키 네트 망보유 김두 칙동국계 십주 십시 유비 디귀틸 디레 치부격비 긴키 네트 망보시 하유바디 군투수 미순 동람 캬고격니 캐바타 사워 랑콜조서 디겐아 숨주 체바 팔캠수 장원 성신 샤바제타 티웨이가 강다 로이 머츠부시니 디레기 로게기 정부 장갈 소주 겸니 강다기 니숨시 정부 팀시 주구비 랑제된바티 로나토웨 총미 칠규 치급 무미기 깽에 등기유 총미 왕중중키 니 사미니가 로 추주를 립라니 캐디 니시포디 토카니 범모툼나 치달 치구삼 시 심체나 시에부시 티티 올린 하우티 총기 뒤칸 주준주기 총덕 총숑 된주 주타 냠지 체디 디귀기 팀달급 사베 칸다 우윤 행칸 주귤 주티 체네 디게 디레 타발 미동와 토괴 마체비 켄격 팀진 디첸타 냠지 총라 더귀 토담주 ngakdong khang jie su ge ni lo ge xi zhi xi xi zhe xi nga la su qi du ju bu shi ni dong jia mi ni shu zhe nga lu da wa ge ba kang da cong xin tuo dian shuo pang bu ge tian wen ki di le gong xi dian shu cham shuo qie bu shi ji zhi ji ling ki tu cham su san ne ti ge de kang zu jun di chen ta chong xiong le qi bie che dong tian wan qie di lo qie ba tan lu jin ga ba chu dong qie ba so ki tu chung ne dun ta xu qie bu shi nang so ding zhen di le to dam che yu gong si nam zhang ki gen ku wa bian wen shong ki ngan zu jia du che ji le ge tang bu ni chu kho dun ki chu gam ting ni zhu ne ting wen di le ki jiang che che bie lu shi nga dun che bi yi xi xie bu shi o lian hao tie chong ki bi bin ho zhong yi di ku ki gang ye ni jiang chi ki chu bie sen chu ki ki chong yin bu shi chong ra guo qi du cong jia ken ki chu guo di ku ki guan zham tu gan ne mi sun zhu lam song wa ta ke ni ge king di chong mi cho war shu gin chap chin su yu o lian hao ti chong ki de kan zu jun chu ki xi di chong xiong ta nyam tu sa ne sa to du de xi qian ne zu sa ta tuan guo jia qi dang wa ta jin zhu ta dam ta tuan zhu qian ne chong mi cu lo man xin ki gan ne nun dian a se ro qie bu shi ta jia di gu ki ku yu hin jia ta ku jin dian bu shi yu ba ta chong ge yong ki rim zi qie na di le xie xu ki le ni ge dun zhu dun ge le xi xi qie xin di gu qi dong jia ta zu mi tu le qie ba ta ne dun chu ge sun zhu so dun ta ti qie ba ki le sun zhu so sun le gong zhi qie ba ge de wen se tu be di gu gu yi di le qi gu zu qi qie ba jie shi chong ge yong ki sa ji chu rim cong qi gu zhu ko ni zu ne chong xiong di gu ki dang zi zu ki gu qi wo ki chong mi u lian ta li shi u lian dile kile je chok sum nyam gu ki lam su zu ba ta rim zi che na mang cho gi sem je chi be ne du ni dong ha zam ta chu che bi shi
3: ai chu mi nian ju tu zhe sa bian wo cha ken ge gun kam sa na ni mi te ji nu ki nian ju ba ai zhe me yi ki ra ni ni nian ju xu bie le qian se du ge shi jian tian ken ge xiang le Amir Guli Chukwu Cho Lopjar Yabu Gyu Tuba Chi Gui Si Xiebe Gwar Si Sero Na. Amir Guli Ni, Xinjiang Bochu Zong, Chi Bie Pukdun Puju Kanki Yun Chan Yimbata. Xinjiang Yugu Rangyong Jong Wu Nini Lo Dunju Kowe Dimji Chokxin Ki Tie Dong Am Yana Jiyu Se Yul Dan Yong Pien Si Yina. Kwang Le, Pak Cha Samu Yu, Kwang Ni, Dam Xie Bikin Mang Cho Ki Tu Mi Che Si Si. Ni Cha Amir Guli Le, Ge Yong Ki Nga Ji Nian Zui Sin Da Tobata. Kwang le, te dung ge yung ki pui chung gi gen ta. Rang gyong chung ki pui chung chong sip gi gen. Ge yung ki lop su lop chi ki mi pi sang bu so ki si ji chen nye kang mang to yub shi. Ni dung gya mi ni shu zeng a lu da wa gu bie chi ni shu ma ni. Xinjiang yu gu rang gyong chung wu ni ne lo dun chu ko we dian zhi chok chin Xinjiang mi mang chok gan chi mur sip gen ngang chok xin. Amir Guli Damse Dibu Tone Xinjiang Fuyu Shirin Ki Lupshu Kong Ki Losu Pige Ta Puyu Ki Gundo Chimbu Nyamchu Chepsi Kong Ki Labar Tu Tu Rup Sabar Lipji Jigib Shuji Xi Jinping Ki Kezan Dinbe Guji Ta Chamzi Tugu Wo Xinjiang Ki Chongsip Ki Tugu Chungchung Changmar Losum Ki Lopyu Migubi Losu Longsu Jugu Chungwa Ta Puju Kang Ki Lokang Ti chong sip ki chi zi du dian bie zu zhun le gyu yu ji ha sam su ming a xie bie se yu ngu ki mi chang ma sim gui tim ne zhuo sim kui wei ge su xu bu shi ji de nga bie qi ji ni jie zhi qi ri a mi gu li le gyu ngu yu bie mi chang me kong le si ji tian zhe mang bu tu du ni lu shu kong ki lu su hu da bie da nga zui lin qie bie jing ki ri ji xie bu shi a mi gu li ni tian nga lu chung ki gi gen yin bu ta Nye don gya mi ju mi gu lor le gyur che ne, ba zhu zong ki do le tip ki xiang pu ju kan ki yun zhang tu gyur wo xing shi. Ge ti du ki do le tip ki xiang ki pu ju kan ki cha gin ha jang top cha yin bata. Pu ju kan ki nye kan ni yang wo xing yin la. Nye gop cep chi gi gen nyung xie le mi jin lop che gya ha jang ka tang pu yub shi. Amir gu li sim nang tu ge ti du xiang am. Yana zong ka te du wu ju tu mi bie cang mar gang e yu ba ha jang se ba xing yu. Wen gyang kong ki gu ne ma de bar gi gen chu ni chi ti reng ni ki la bo gu ne lo zhe zhun bu shi pu ju kan ki ku yu cha gu ta zi su dong wei gu shin na gi gen chu do le ti ti xiang ki ke chu ta song ji qian ne gyang wei ta lo kan zi su qie bu shi a mi gu li gyang wei zhe bu cha ba tong ge ngan zu ha jiang ga bu chung
2: 초보초 가보초나 갈레 카즈 카갸 나와 기부도 지셰브시 로브즈 주치바타 첩지 아밀 고리 더동 초보초 로브자조 괴베 카달랍자 홀다 지규 티 군체니 거틸 김다 크시기 지베 로솔 통신 지금이바타 지버 부주 강토 조웨 로츠르 리갸 로브자 동기미베 통미 로스 네카키 투급 쇼주기유 아밀 고리이 딱토 바바슈니 퇴장 지리신 괴디 초불럽자 동괴베 카달라직 지기유진 룹슈 콩키 롭스 망켄 시주 워주 치바체기 토니 김다키 뮤튜 톱도 지기유 김다가 시기 부주 강토 초골서유 야보미바타 기겐키 다도 야보미치베 샘제 치바 통급 콩키 콘수 부주 강토 다고 치바 点长不马色，俺去桌子里撒不塌，年前的白不赢。特东人工卡拉差不十个月，即洋洋我追七个月。学生随便给感觉，听到了新规听呢。出国体外忙我普及康图，陆续空气陆续躺一七班几个月。你东家咪就对老新疆去创新去，普及康组织南昌六连单不出行。多来铁皮箱的普及康图，特殊人点起罗康专业相当的起制度点别所规矩的有的，七八普及康图修建切切的拍有时，阿明鼓励念特东洋普及康三百八百那么成个度，天涯出国去吉坦顶图怎么走啊他？吉根去巨浪的忙去加班三百洋洋十八，听到了嘞？普及康的观展图让你有人到我建议了。三步成的度几绝不是。阿明鼓励新郎普及康去出国了，再不寻觅。况且年代小不普及康去观展图，让你几不孤的。出国参观他，天不地近，腾去几个月。况且总大年，小辈年岁早晚，出国参观新了，出几几个月。你当下面就过了阿明鼓励来干啥吧？唐人前的，把初中七百普段普及康去运转给干苦了他。普及康体内总用起普及康持续体验不是各体对新疆起陆续空气落索的运动还将全部充裕阿米尔鼓励让中中五年年落顿住口味点击促进托写不能行出去的东西出国参观年代出去配送错别多切实个月不谈起来几个样期望都清吧陆续空气根据落续不切起来事情吧老老人别，岂不苍茫老不着着土啦？老不着着，狗儿还将搞不起不结实。出国错老不着，也不越土不切就听你。阿米尔鼓励别特起别，每次三百狗儿。况且几天起，你去的普及康图的租亏谈，所差让我做呢。出国错，感觉俺小辈个人难配给穷语。目前谈图，能把名称为陈米改为日木谈，看法成为日子给日木证明难错，体育不谈。出国去，提个旅行七个月呗，参么新几不月，七别普段普及看去，罗门欢迎欢迎，原站阿么谈，几间去，俺错还将也不七个多，俺年代普及看图还将几不多，几些不是，阿明儿过了七班，辛苦七不马塞，来错了样，还将达到七个月，七别普段普及看去，几间里听红蓝的甘肃呢，愿望是隐形，况且。人以普及康图来个七班那么特别个数六七七百于是呢干那个细车的熊来康图接西一世到了前年成功牌旅途原产阿面鼓励来参加的熊来康去过中途立对科目特动车外交行约不同年狂不不参加的科目若让七百年去特动移了三步年月
1: 扩了第一坨了미통주로껴주담소화계시유현당민주웨이키라니티웨이야휴도중소스남베토니조규타소스남베토니겐쿠루와소스남베토니냠주소스남베토니타즈소스남베토니가신소스남베토니북두문규르치도배봉치铁蛋娘多，中国第一，热你给南北托呢，天热不见温度就完了去。中国南北天热不见，中国南北界的北部去。

테르마스 메츠 강보로 겐디 지구 계급기 당원타 딘자 콩피지기 기변 로타 비주기 송경 지구바 뒤럽사베난 지웅기 계급 딘자 당원 균경 지구베 고로 계급 딘자니 계급 딜라 고베 망도 개친인 계급 딘자니 계급 촌내탄 폐계 중후에 시제 우주 차긴히 계급 딘자 송경 체교니 계요 미리카 미만기 저외 기변 내서히 지급수 지진핑키 년도 딘든 안주단키 시경 코네 사된 당화타 미만러 튼지타 니티 체디 중국 개주 덴베 지초신루 진용 비숨 체군나 계급 딘자 견린 체군니 튼친 앙탐부기 폐계 탄 딘자 직동 체바타 냠니 쳔베 두시 치르동와 디투 년가 쳔바 제니 안주단키 계시경 외 자튼 개친히 타다랑게 키둔툴하베 딘자탄 폐계기 쿠르요니 묘진치신 군도마와타 문보토바타 문보체가외 닌케구긴 문세키 망토조신유진 초소수인가 균미체바르사네 직뒤기 문시바제시 계급딘자기 코튼타 캡처 로규토키 투급 강래갸 습게임바타 유튜기 캡포니 로규토키 투급 강래갸 갸치와 지난기 교긴 로규토키 투급 강래갸 묘진치와 제임베 계급딘자탄 지초 딘린 송경치비 랭겐 하잔지무시 계급딘자기 내법 균도용외 캐추사바탄 피초사바니베 만시토 루튼 시진핑 직접 수지인배 당 중앙키 계급 딘자 나와서 대타 계급 딘자기 지용 지구르키 철구의 체디 사퇴정 신태백군의 지용기 계급 딘자 나와 되면서 지용기 계급 딘자 나와 만주 당키 계급 딘자 태기 문진티 토체 사바타 코반 사바샤베 랑계기 계급 딘자 태 체베 간에 각조치바타 뒤럽사베 계급 딘자기 레튠 군디 동와 시제 시진스 둔조체규 지웅기 계급 딘자다웨 내가니 지웅예바타 티 계급 딘자 레튠 야부르조베 말라덴베 슴시타 탑람 춘유라 딘자 치묘 동와 부르투 튠바르체유티 첩시타 막튠 계콩 벤조르 징네 지초 첸제 차갸 겐캄 퉁콩, 류첸, 낙콩 치키변, 판낭, 수딩, 링리스쿠, 김문수, 캡콩 망부두유배, 초컹치르 캡바만세, 지초콩피조와탄 두뇌, 모투 갸치르 조신유. 지용기 계급 딘자다와 퉁큐 치구나, 안추 피계기 니툴라 통친 치구라, 딘자기 니툴라 통친 치구바타, 지루기 딘자라 통친 치구라, 능쿠이키 딘자라 통친치구바 계급기 딘자라 통친치구라 계만기 딘자라 통친치구바 주균기 딘자라 통친치구라 주균머인배 딘자라 통친치구바 영예기 딘자라 통친치구라 퇴문기 딘자라 통친치구바 제기 랑자둔유 계급 딘자기 럼루기 말라 퇴창토동아타 계급기 딘자기 뇌부주준치슈 치르단디 계급기 당완타 딘자 폐계 제기 기변 로타 배주기 송경 제구 중국 개주 딘배 계급 딘자 다외 조람식 되고 지용기 계급 딘자 다와 균형 지구나 니바르토 계급 기변니 라나 메베긴 바 균형타 미만 딘자 용교 미유 도진바 접시기 딘자 정화르 진바 변조기 딘자 멍시르 진바 마튼타 링내타 지조 제기 딘자 긴송토 진바 계지 딘자러 군디 동와 개빈 치바 제기 토네 캡콘카키 계급 딘자 송경 치바타 계급 딘자 말라 조디 중크이 캐주 딘베 계급 딘자 다웨 조람토 교구 비게 탄 딘자기 튼친니 직동 체교 균형 치구 비게니 딘자기 멍시타 미유 힘바타 딘자니 비게기 차긴타 긴송인라 비게 탄 딘자니 주지도 군디 동구 폐계기 좀제 제티 계급 딘자기 두수 멍시 땜부소 캐브치라 변조 단지초 폐계용과 편배 딘자기 쿠르요 준 캐브아 제티 폐계라 딘네 딘자 군디동화타 딘자라 딘네 폐계 긴송 제티 후다키 투윤 링부로 투디 슈자용화 제구 미만 딘자탄 첩시 딘자 계급기 캐변 라나 메버 임바지 시툰토 지구르치구 균형치구

0: sing ji xiam lang guo ju de cha to chong tong ta ra chong se pi ji ya yi ku bie pe jo ji chong se cha chong tong de chong an ni tong le ta ji shou su pi we guo ku ba de xi ji ni cha sa chong ji dun long de xin qu so le lin qu long chuan pa tong cha chong te dong chuo de ding ji ge nian zhe ba zu nian xi jin dun de sa tu qian de tong de na cho cha cha wo ngang guo ju ji xi ba tong zhang jie zonyar korkang tu korma rere korum tenpar yesi tang tumri jabde jeyong je sani kaptu junshe mebar kurkin yobari tenki nyepchon chebende song rimzi jana chongnyar yongpa kor tongchun nin tang xeo nin lazim simbata cha chong keli chu jadu jene nyehre chanyum nyurji korma kurtsi ngadong tsam sin yobari peji je chumri yurta sawali tulung deshin chuji chilo nin zangalu jianyong jie chong sep cha chong ne chi zong ke pe chong tang jiro ni nung zang lu zong kong jie te dong cha chong teni jie pe chong na de la ngang chui ba tang pyo jie chang jing ji chun jing jian ne chong sep ta jie tong we son nyam ten pe chun chui xe du jiru yu nye we lo xe rin pyo yong jie chang jing chong tong pe jie tang ne xing le ta jie tong we che chong cha chu tuan jo la gun de ting sak tang wa tang lo du chong tong chong sep du kyab de ji 小队被动女班短把谈经其实现在行李界密室吞进别人的吃中的当比例冲索中心的动员小尼科就来不对劲来得当双局吞了心里把自己吞着了胸襟加倍中心的查从库里马拉永远准的中心了查从没办的有办法当娘心的多偏法看着你极度把自己 chongju tabu piti chongye bari chongsep jie cha chong piti la mangi tenpun tenwa de penchong jie cha chong chen ten tang korem tenwe kone piti chongwa kundi tongchi pyo rangyong chong chong chong tenki pyo rangyong chong norsi so de chen chongyin tang nyamze to cha chong piti towe piti la kundi tongwe cha tab ka chut tuan de ke le jie seng tang ton le nyamze hindi ben de kyo ngun zai kya kyo chongye kori u leks tongwa so 태 주름 대비 휴무제부터 공원 연구당 대전 퇴조는 시주 진계는 제비 종습제 자초 카토르반에 텐딘다 고름대부터 직주 피지제 조름도 심히 교유 시주당 시답 잡당 신비 군대고 변종 용제 종습 자초 협규 자자 균치 매발의 기름들 누승 지유 맹을 름카 자초께 집에 협규 때니 대체니 주부터 향당 종대 총조치 전배 자종혁 교사측 직동 하듬 세네 조원다 경 총조치 접습숨께 협규 말아 초연에 주의하세 자시타 뉴티 냠리께 나버때네 힘조 크게 손주 대비께 타면 간에 눈대 세네 돈 참으라 가고 동조 집었다 향 참으라 자족 유바 총조 참으라 뉴티 협동치 기제차를 원주 중대 무엇이 망초께 뇨총 까왔다. 겐젠 답대메비 간에 타주 뉴엔덴 토유가리 겐젠 톤제제 총람 자셨다오데 다샤 변종 용제 총제 다 서구 뒤엔트 태동 총소다 자토네 우조를 무조제 레고 초용네 배신 총도 레동으로가다 총습제 레지바 페이트 로베 유니티 직지 닌뒤마 자총게 닌조바 조르주네 태동 칸야 힝나다 뭐가 로라 나초 소스뼈데 밥샵에 계셨던 문숨제 조남 듀네 사투 힐레 톤제 우조시지유 보바키 히아탕 베샤 보공 사투 힐도탕 워치 소지 힐레 톤제 니동탕 태동 총소라 때네 자토도 징가 교비 톤제 수교대 힐조바 대랑아 장진제 뉴르고르 등네 기용제 총라 첨부다 제투투유바리 지로 니동장을로 베랑조정 총동팅기 총제다 서크카 증속체대 세계 투표 동방 힘지 담시 변종수 교바다 태동 자손 전도 첨부 갑니바 소제 텐덴 태동 지구 비외 벼제 뷰다제 톤제카지 기용수 깨다 쳐봤다 뒤총수 켈리케 교 총통 늦었다 제진 좀 쳤어 계급 준비 전년 좀 쳤라 교주 증조 후다제대 총공 만제다 우주를 우주 비리 소제 지구 비내 변종제 텐덴 톤제 7돈베 탐람 균시 매버라 자셨다유 Sengleji tingdi pyoje tamju chebe le zeng xiu sima yin, gunyi ne mungju ngan zu chinam che le zeng yandak sengchok nangjur ga xiu ju yin.
1: Zhe zang,
2: digi ki sima,
1: chimsu,
2: si tuyun ki zawa.
1: Kada lenge ne sengu sengu tene, zhuyang mima gunyi ngun ching le ku pyoge chinam ke gunju ta chimlu le zeng zhi.
2: Sengge lenge gung kam zang. nga thing de le chen zo kyung shu khen zo ga yin
3: lin ge gung kam sa nga le zen zo yong ba mi ma ja zu yin
2: thing de zhong yang long chen yin chen ji ke le kong pe ge chen lem ge gun ju tan chen lu xi be le chen na li ya pen ju mi ma bi zhong kang ta zhong gu chen lu bi zhong kang ne bi zhong che be mang tun chim shun ki mo ji le chen le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대당기 키와 주민기 키와 자년기 키와 민자기 키와 천년기 키와 당내시 게르그상의 키와제 취셔라 다 톱당기 키와세야티 정중 미암야나 치미 차주응이 제남 편주 바르긴 저와르딘제 토비 망드윈 키와기 리실을 권한 지기라 톱당기 키와티 망드윈 차주 리신 빙군의 시비나 티니 키와 닥부기 키뱅기 체도 주부인바만세 Dözye mi kibin chidu zubi yang tinje de xiala. Cheza ya kiwa dagbu chim nandara, je chimgi jebi topdangi kiwa ka jugyu baman se, tando ya ngibar tu, titungi chimgu wungay ni jubgungdu la. Da topdangi kiwa kongzi zo bunchi gi kiwa ta nyenye kiwa, dagyungi kiwa, cenye gi kiwa so cu xiala.
1: Nonsi, da gyunoki kiwan siya timbi na, gyunoki kibin nangtun tu qibi, tegar gyunoki kibin cunbi, mangtun kiwan liya sigi la.
0: Nesi.
1: Da rengchu mi liya jugu yubi, gyunoki kiwan kongsu, ngui wang ta, pi wang ni cu xia la.
0: Nesi.
1: Da ngui wang siya timbi na, mikzu ki ngui bu xi liya, kiwan dagbo ya timda jugu yubi, tegar gui ju ta, xinpu ki kiwan liya sigi la.
0: Nesi.
1: Da de ya, da wang ta, Guiki Ngui Wang, Genlin Ngui Wang Jie Cui Xia.
0: Nisi.
1: Da Pui Wang Siya Di Mi Yina, Kengi Ta, Wang Nui Cha Ju, Gimmi To Dam, Cui Ming Ki Top Jie Ta, Dang Neng Xin Jie Chim Ki Denbi Xin Da Ki Gin Ki, Ki Wang Da Bui, Wen Gen Kur Mi, Nye Jian Xi, Cha Wang Nye Jian Xi Zhu Ba, Mi Zhu Bi Ri Dun Xu Wei Ki Wang Ri Xia La.
0: Nisi.
1: Da Xian Yang Reng Chung Mi Ri, Chim Dar Xun Zin Ki Wang Ta, Xi Jie Tun Wang, Ma Gang Ki Wang So, Chim Lu Ki, Denbi qie bie, mangtun ki wang xian da ju gu du le.
0: Lis, lis, lis.
1: Da xun zin ki wang ta, xie jie tun wang, ma gang ki wang jie li ya, mi lu ki ki wang ki ngu wu den yu la, gu no ki wang ki ngu yin ne den xia le.
0: Lis, lis, lis.
1: Da di ne mi ma gya zu la li ya, gen zhi shu gu, ren chung mi qie chen li ya, jie chen ki sung gu qie bie yin nam.
0: Da di ya, ji zu gi pie ye ta, cha wei tu rup su lep ta dun jie, ngan zu cha zhi ta, gui gu dik jie gi kier yung wei, dabdil, longju chibata chibji, mikirgi chachin ta, chimge nga durup ta piju, le nu nyo chongje chibi netun ribta rinbi, nu yun subi nizu chungdan jungsin yorila. Ta mikirgi chachin chita le chungwi chawegi kablu yabya ta, chachin kablu yabi kyushi mangdu dhugarji. Ta rengju mikir chimdun kiwa liya ngali labi kune songgib chaya chidu, mangdun chimshungi tunzen gyad jukji nalwa liya denbibdi risye yorila. Rengchung mi mi gyer gi chetin liya jetim gi songgyab chibiyin. Zanzu ta mi gyer kanrung pa liya mi xienbi gi jik mi gyer gi chetin ra guibgi na chim nandara ra guibatan cha chetin gi denja gyerin dendi chi guibli. Chim gyer nga mi xienda gi jik chetin durup ta piju le nu gyudung je che chok min dula. Ta chim gyer nga mi xienda gi jik gyer gi chetin nyo zong tan duen zhu tam ya na chi cha ten zhe zao yin che chok min dula.
1: 那是，但这个来了跟这学校去了。朝为日子给拓展的，米贵比呢，接近给送给托个爱用了。罗，到底朝为多少个诺里亚？个诺去开始点月不谈，开始女子跑比呢，听他接近给送给七八银钱亏下了。
0: 那是，
1: 但因为罗些人，他这批给穷他团团结，朝为日子也做给不行，他所以钱不穷下了。
0: 那是，
1: 但朝为日子给拓展团，朝为日子给直接说了呀，日子肯去退出他。 女婿，孟文杰准备往去，陪住人谈谈，接着人谈点把儿勾结，就能给我点下了。
0: 那
1: 成为瑞子拓展谈，成为瑞子之前呢，过学会内催的一面呢。 다도 템버리샬
0: 네세
1: 담 망튼 팀숑 키 튼젠 게더 조숨베 나로리 야덴비 딘제 체샬
0: 네세
1: 망튼 치비 그노 키키왕리 야 저팀기 잔냠강 숭급 치비긴 망튼 치보르 왕웨 시탄 탄 타웨 도수 그노리 야 팀게 키 뉴즈 포브 임비나 제팀기 숭급 치비긴 체쿠샬
0: 네세
1: 다디네 미마캬솔라레 근데 슈교 근데 지리야 망튼 제팀기 차주 쓰기 윤날 담망튼 제팀 차주리야 개추 가르다 가르데 윤날
0: 레슬레세 담망튼 제팀기 차주 세야티 망튼 치비 델로튼비토 망튼 제팀기 저와 주부타 규루와 죽지와제기 차주를 권해 드리기도라 담망튼 제팀기 차주리야 샴세기 개진 되어지라 직카레스나 망튼 제팀기 차주니 델로튼비 차주진 유급에 망튼 차주 콘수 최근도라 단 델로튼비 차주 집니 델로튼비 차주탐 직 델로튼비 차주기 주빈도 집에 차주를 약하는 지기라
1: 난
0: 델로튼바니 망튼 제팀 차주기 매도 미로에 주빈 조지리시라 계세야 제팀 차주기 망튼 집에 응원바 집인 중재 튐부타 망튼 집에 델로난다라 콘즈 바르기 키와타 원갱기 저와 땡기 치구비는 망튼 집에 네바르토 장왕아 델로튼급만 세 델로티 팀난다라 망튼 집에 와리야 준돔기 네부튼국이라 망튼 제팀 차주티 초 니부암이나 초 망부긴 델로튼바 직튼인바 시르샤토 춥초근도라 초 장부지긴 델로튼바 시르샤네 좀낸지기도라 다 팀이 타 팀이 민비 증주기 제팀삼 지기토 땡비치비 주두르 제답타 다다 주림 따라 최주샤비는 최준 조비 차주디 주바 증도라
1: 다디네 니비디나 망튼 제침 차주디 망튼 치부 망튼 제침 중제 튼바야 미규도 체제 비우에 차주지 인구기라
0: 레세
1: 다 망튼 치보야 정주 미탄 팀이 팀이 민폐 증조 제도라
0: 레세
1: 다 망튼 치부 코네 비우에 망튼 제침 기 중제 튼토베 차주 인비나 시내 아 망튼 제침 차주지 샬라
0: 레세
1: 다 망튼 제침 차주리야 괴베 미규른 신디 인비나 주츠 잠 인비 괴니 기른 신미부타 망튼 집에 망튼 제팀기 자주비 와야 튜니르 집에 제팀 주제 잠기블레 꿀롱티 난토 주민도르
0: 레슬레세 다주갈알 근데 시야지라 망튼 집에 와리야 망튼 제팀기 자주비 와라 남부 칸다 제조기나라
1: 노스 다디나 망튼 팀슝기 튠첸 갸더 숨주 송업에 난기 덴빌이야 시부이나 아 망튼 제팀 자주리야 이토캄 나토기 나바함 나부 시엔다 제초기르
0: 레세
1: 다 미세키 나부 주규 제팀타 신진 팀수토 덴비 제유바함 토다 파르토 트레딘 샤유비이나 미세키 나부 제고기르
0: 레세
1: 다 이토키 나부 세아딘비나 망튼 치비 정니기 망튼 제팀 자주비 외 낭튼 이토네 춘비 나부 시리아 시르신 조이 캔겟 한팅이 시창 로이소 쿠베 낭튼남 무수 유베토네 춘비 나부 시리아 시기르
0: 다티게젠디미나 방다 니가웨 겐드디 장지 체크하고 여지라
1: 논스
0: 다 나버 신다 제베티 이도긴 나버타 낙도긴 나버 퓨비 망든 제팀 차주비웨 나버 신다르 코는 지길 다 조디 진니 카르스나 다제 년지 제시긴 나바 다디야 체투 미만 침간기 중화 미만 지튼 기급기 망든 제팀 지수 라더 튼규 지비 고르기 내든 그 시기 삼자르기 튼제 좁주르쟁의 빈낭도 땜빕 제베라 시비나 망든 치부 저법단 년법소 따제단 년지기 제시 남비토니 망든 차주 비와라 니 연기 케경원 저와 미비미 뻥미 치마미야나 빵다 신다기 망든 차주티 망든 지수기 튼제 응업중행의 비 땜빕단 튠버인바 땜바 제토비는 누비유비 문지 전직도라
1: 노스 단 니비디 임비는 수데나바 Surden nabasya diyebi na todage ngato kam yikto ki nabe tonne dulu midunpa chaju kagimo sigi tonne dulu dunpa yasigil.
0: Nese.
1: Da mangtun timshungi tunzen gada shibjube naliya denbi dindas chesyala.
0: Nese.
1: Karo dubati jetimgi denbi chepata todapar chuden shabaham todapar ki ngonzong komsu tan tunbe tuisu sine dulu dunpa yasigil.
0: Nese.
1: Da surden nabbe kebke chung chetam yubati yinbi nabbe na. Kangba Boma Dongwe Kengke Tuyun Longbe Ji, Boma Lin Kengke Mutu Tu, Boma Dong Kengke Bongwe Langba Dabu Yin Sing. Chaju Mizu Dile, Todaki Kangba Boma Dongwe Kengke Gyangbe, Dulu Tiri Tichu Yila.
0: Let's listen. Ta Xien Tendo Ya Mixi Gi Namba Ju Yu Jie Chimta, Sinzi Chimsu Tu Dienbib Che Yubam Yana, Todapali Ya Chudin Xia Yubina, Mixi Gi Namba Jin Jigila. Bisa siyabi na kengil jik shungbaan taan raju shibshir ki chokzen so lirim drupgoba jirjim su denbib cheyubam ya na todabali ya chöden siyayubi na kengil ti nipar tu yito ki nambadan si jenjigila.
1: Nonsi. Datine mima gyatsulali ya motu gandri shugyo mangtun jirjim chaju ki nubu kadu ne tunbi nam ya ti nubu cho karane tsungu yunal.
0: Tati ya mangtun jirjim chaju zumu tani nubu tunbi na 이내 제팀수 로스 가르지 댐빕 체유범이나 망던 체비 로스 가르지 최대 샤유범 남피 베샤 샤비는 뉴부튼비 차진 소르뉴 체범 뉴부튼비 투가 소르뉴 체비 망던 제팀 차주 임비는 차진 주비 투삼 투가 투리아 퍼브니 뉴부튼 지기도라
1: 다
0: 망던 제팀 차주기 뉴부 샴세기 초숨네 충기라 직디 카레스나 능구기 뉴부디 망던 제팀 차주티 망던 치비 발리아 믹주기 제팀 중제 튕기도라 망던 치비 쭉심비 망던 제팀 차주 따라 키완 주기 유진 원겐 쿠르괴바타 니르 유비 키완타 원겐야 망던 치비 원바 제바다라 인비 예부민도라
1: Nice.
0: 다망도의 지병기 최대한 제침기 땜빕탄 예비는 원바 제비 킹와탄 원겐기 저와 퇴미도 봐라 제침기 땜빕난다라 킹와 지역부탄 원겐 쿠르궁도라
1: Nonsi, dan nipati yina chiruki nipati. Mangtun jirchim chachuki, mangtun chibu bube, cho sumba ya jirchim chungze nye jen tunpa. Mangtun jirchim ki dolu rangyong lada chiba yinpe, jirchim ki denbi che yuba, chimtun ki wangju chibu pu, kengen nami zubi cho sumbi mangtun chibu, mangtun jirchim chachu le tunbi, kengwaan jugu ta wengen chuba ya tichu che chok mindula.
0: Lesslesi. Dasumbadi ginjin nubadi mangdun chibu jirjim chajugi denbibtan giyabgi na chimnandara jirjim gin ginjik kurgukila. Da nubati ya mingunbi nubi yinbata mangdun chibu jirjim chajugi denbibtan giyawi na sini ngayugi jirjim jungje suun yugundula. Jungje tiri ni mangdun ginjik kurgubam tele nembi jirjim gi cheba yinsigintula.
1: Nonsi. Sengalengke, tirinki gunju tan timlu sibe lezen shunsam daga shagikin.
0: Siamla mutu nendiga lungchin legungi chidi lezen shanda kanam sanrona.
2: Homo, tirin rangi amla liya gejin angja jisu roche yeg duzu ayu.
3: Nga chilo liya nyamchom chaga leku, di ca suna cha ro suyugu a. Nga da pamangi kore chigi nali deyu ne, nga zui pala tuyuki keba yube surashdu.
4: Amla, kiran liya chambu gyumbu marba.
5: Amma chambu gyabji, nimi kashi chinsu. 이내 장심제 전유 삼제 라르르미
4: 나다 파미니 총기르 치나유네 만주발이야 투기 개발아 님 카셰유비 나와두
6: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바르 투기 개발아 커네효
7: 암라 기란 샤브르게드 녜녜도 스죠
6: 나츠 능미 냠주 치바르 투기 개발아 커네효
8: 발라다 암라니 슈스 퇴르 퇴르 접쇼
6: 파마르 장베 즈와르 Tuyuki kebara kene yong.
9: Bala damla, nanzu saman loo yong yu.
10: Bona, bona!

0: 토브리 당 젠즈
1: 디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Sengilige gongkamsa, siyamla zemlingi tiring khasan shibili zen shukuyin, teng di li zengi nang tuen zongni.
6: Chungkutan urusu lopsu nyamle ting sabdu danne, mangsim jik tuen le gundi dongshi yubay gorta.
5: Chungwe nyamle ni, zemlingi lo yin yungto chukin gagzi dianse yin shibi goro.
6: Chungkutan pakistan ki zizim tarbi danne, nyamle ki liu sab mutu zomshi yubay goro.
5: Chungkwe kile ni, Madagascarla, Keda Xintian Min Tiwemawa Sokyong Chiro Chibi Guro.
6: Chungkwe Xingle Lakze Tanzaniye Xingba Tiwemawa Lakdu Gyuju Chibi Guro.
5: Aricho ni, Arita Yirinwara Negab Chudun Jokto Mezi Chibata, Yirinki Zamlilo Ningdu Chanchi Mebin Gelin Chizi Yuji Chibi Guro Soyin.
6: Xiamla Tengdili Cengi Nangtun Shibchanam Senso.
5: Nyedo Nisenga Lue Dawa Chungnibi Tsai Sumchu Sochi Ni, 계급기주시 시진핑타 우르스 송동 포진 남니네 펜준 로사르 기댐제 로진다네 계급니뷰 니도니서주로니 니도니서뷰르 파라 중외 롭스로니 유캡다나 유바시 중국다 우르스 롭스로이 중국다 우르스 롭스 냠레르 뷰제 응알웨 토와타 초제 응알레 토의 피게 용규로 군디당디 초니기 미추리네 베리스비타 망슴 직튼 용화 계급니뷰 피게당 타르게르 군디당와 제차치 구슈 쳔부닝규임바시 중국다 우르스 롭스 베리기 갸치제타 띵스브제 니오로시린 균두가 갸치르송유 계급니뷰 접다기 탑주니티워 계급니뷰 시슌디젠키 람슨 지투타 티에나슈겐 쳔부카지기 균두 사르투치비 중우 초니수 롭종 치바르규비 로멘시균 밍아라 미치게레 게유바시 中国的家对乌尔斯雄泽期末话莫库洛夫你懂什么就来空给乌尔斯的中国米球人的娘们蓝球比利西比那电梯起比你懂什么就来空都叫你所落中七八的月间米天七九新比米切恩恩鲁图文教的用的月季电度明年帕拉中国的乌尔斯所列参加落前南之塔所列参加落前南之人类就在落前南之所日记比落前南之专业 기급니기 토림롭자 게길한 냠도 듀니 체리심주타 냠줍 사르투시비 기지토 슈킨딘비 체리심주기 춤제 럽타 림부토피 중구단 우르스 럽링기 냠레 롭니르치다 사부 추시부 후르다치니 냠레 롭니르기 디시타 남자 갸등업줄하잠 주비 롭스 퉁궁기 렉자 서브리타 롭스 추제 퉁무토 토르동 용은 줄 청휴 能年到我就几笔才行你重进一三六七六七七木他我是讲下的给人娘们这六七七木你给娘们的钱呢娘们准钱币重进一三六七六七七木讲下的给人娘们这六七七木娘们这六零给国家起我他最过的千里谈老子成绩研究了老子所给差距来着所给起来组行明儿的中国新建谈创给的给你没家长对于不是
7: 乌尔斯给人娘们这千里滩托里姆罗布斯布依布扎法里库布依乌尔斯的中国罗布斯娘们来了乔马中西沃多安中这尤尔多萨瓦托皮中国上海娘们来这组给年度二十六年年度二三个六排的热国主席几个平均库人上海娘们来这组罗布斯给矿道罗布林短剧年压得二十三个排的加起来当游击松土中国滩乌尔斯给一百的给出在军队啊托了情绪 中国的托林罗布的家的结局看个一，俄罗斯给一切来做不谈。中国的俄罗斯给一罗布琼企业米扎尼维罗安娜，家就等于拍了一。俄罗斯控制罗布林谈，控制罗布看图能力罗马七年谈，短短一不谈，人类结果难做，听切动你给他怎么比喻。中国罗布斯比中国谈企业给一百的年来的那一给一九九几级职业经理的选拔刘小龙去。 给予求职求职俄罗斯的偏见教不清我谈，求职时期俄罗斯创建了什么就拉咱们看不清。那年求职罗曼米扎，其苏姆的年华是有几点多。明儿的给予他人类上面呢，给予他前来给南宗先代们的所用其他问题，偏叫三不许多考虑。俄罗斯莫斯科建筑罗布之前面，也写他埃维吉给罗布林跟工资马斯洛夫。
5: 게이니 쥐고 쥐비 리리기 뉴제시도 키로타 우르스로 캡콤만 부나 게이 콘트 쥐비 신데미는 고고 첨부 유지신도 니도 이생을 뢰다오 주바라 우르스 모스크 게주 친도타 체진 라제 로블린타 텐진 로그드 체진 리리 라제 로블린키 냠레 냠주 쥐비 우르스 루반소강기 고장 원소 고치유 로반소강티 중국타 우르스 리리롭스 냠레기 람세 도린시도 교마세 기급니비 청시진기 신대민의 소용 캡공나 냠레 띵습치비 리우사바 티웨양 되휴 모스크 계주 친동타 체진락제 롭친기 댄자 친동 롭주칸기 주진 안토노와이 니도 이즈니로로 롭지티 로마니타 텐진 로그드 체진 리리락제 로블링키 로마니와라 체지 냠레 체비에 급탕부 점리 리리 로블링기 진윤 진드루 치메 체진 락제 피주 사르드 남장기 세르기 차가 톱 유지된도 로블링이기 더도 베리타 냠레 갸지르다니 락제 서지타 미추르니기 제삼 냠준 체비 튜문기 문진 직도 되휴 모스크 예주 친동타 체진 락제 로블링기 차기타 친동 말라 생각이 주진 요리 밀루노프 로반 소간 조부티니 우르스단 중규 천재 냠리라 균체 메바라 피게 중의 천다시 인바타 TPG기 기급니뷰 청진 사르들의 군대 동치 리긴 뷰투비 문진나규 중외 롭스 로니르 내시제 냠주타 신데민의 소용 징니 종리제 치슈 체로다나 기급니뷰 미마와라 핀준 시도타 저튠용와라 순슈 응알레마와 뉴토바타 저튠긴제와 미름네 미르파라 균진 치바라 망두기 멍시 댐부 딘 통인이 바시
6: 니트 우르스 총통 푸친키 중코르 게튠 쳔저낭와 유르세 총제 토비 게급니베 조다키 튜무토 민다고베 탄지 냠지 세자비네 중우 김지 자조 냠레 칭이 무튜 나르간 체규 무튠 진직도 나와타 냠레 이체 칸니 슈로 민다고베 방보나와소 점지진 계급니뷰 조다키 춘문안네 네튠 케친 랩탄진베티에 탑주기 지도 체바타 중우 초용기 탑주 냠레 조대저와르 군디동규티에 튜문 킹문진 케친 총규 계급친뷰 지외 비춘 사브시 김병원네 중우의 지외 튜닝탄 슈긴티 초니뷰 캡콘리 치치르게네 점링기 로게 군도 트위키 각지의 딱체도 교류입심 딜로니 중우의 탑주냠레로대 저와주네 로숨주 콜웨 로인라 중우의 김지자조 냠레 칭이르 민다구네 로니슈 쯔앙의 콜웨 로양인 대신별은 포르 치르미대체 조다기 칭지키 통드 파르숨토 튜접사베 중우의 저와 피게 동교로 카조 댄키 체규 로줄하잠진 주시시진핑키 중통포진타 지엔좀팅 십줄하잠나와타 카바탄칭이팅 갤하잠단디 주원이뷰저와 로규기 추제 토슈소 레바 니티나유 타텐중코르게 튼섬진나와티니 중통포진키 중코르 섬지치팅 니슈쯔앙바티시 주시시진핑탄 지엔좀능급 권키 닌직마토나 둔숨 체바탄자 시비 중국 나담 장나와 티토네 계급니뷰 조다와르키 자조 스무타 티신 중위 주위 추세 토와타 미세정신 강리 중국유 뷰세 티웨 토위 첩시 티기 펜춘와 이치 댐부르 중네 펜춘 터주기 갭교 댄토 동구바타 뷰세 티웨 토위 니펜 냠레러 누바제티 락단 제네 랑소수 피게탄 달게러 군디 동구바 뷰세 티웨토웨 망심 튠조러 군디단네 계급니뷰 미접네 미접하르키 자조기 멍시 댄토 동굴바 뷰세 티웨토웨 계진 냠레비네 콜러시뷰 주경 교수타 투창토 동굴바지 주시시진핑이 나오에 계치 숭시에 티다키 중위지웨 광피사바 카조 세두나유 总统普京키 계급니뷰 지웨 중교러 이치기 킹유 중국 초탄 락단지네 로데 조와탄 김지 계급와르 키자조 습도다네 튜몬토 콜러시뷰 딘자탄 딘린러 송경치 뇌유지 송유부시 중국 지조 첸지카 우르수 유럽 샤르마타 이시아 위메 심주소이 심주바 리용회의 주시 시진핑키 뇌비 뷰체 티웨토웨 미체시 주체워 중위 냠레티 추체 티웨토와탄 심부 티웨딩서바 년자 티웨치와 제기 둔섬사발 교교연바만세 요구의 치웨 점린러 댄리 정신타 댄키 정신 티웨마와 내 유지 20나네 손도 Chepsi-gi-gi-chi-ni, Zhong-wi-zhi-wei-yi-chi-ngun-se-ki-tui-be-ke-ju-si-yin-la. Zhong-wi-kim-zi-ge-kab-war-ki, za-zho-nyam-le-ching-yi-ki-mi-yu-tan-za-wei-za-tun-ya-yin. Long-wi-ni-shu-zi-yang-a-yi-rin, ge-ji-tui-bab-lo-i-gun-do-ji-dar-chong-rong, ge-kab-ni-bi-u-tong-da-par-sum-tu, ching-yi-ti-nan-den-ki-che-be-nan-zi-mi-chi-ba-ta. Zhen-gui-mi-chi-ba, cho-sum-bar-mi-mi-gwa-je-gi-za-tun-le-zi-su-ne-ba-shu-ba-ta. Zhang-yam-gi-da-dan-ta, pin-cun-zin-ju-o-ka-din-cing-ne, chang-din-sung-gyong, nyam-le-ni-ge-je-ta-gyong-che-ne, ge-kab-chin-bu-ta, kim-zi-ge-kab-gi-zi-we-bi-cun-du-gyu-ba-shi. Ta-ting-ge-kab-ni-bi-u-zo-da-ki-tu-mu-to-ching-yi-ti-mo-tu-nar-gyang-che-gu-din-bi-che-ba-ti. Cho-ni-bi-u-ng-zin-chi-du-la-gun-di-da-ne, Uruzui Cengri Khan, Zhonggu Tan, Tingrab Ishiya Shimchuk Suoyi, Suojang, Baba Yefuyi, Geji Tuibab Seng Sengchiwa Tan, Nubcho Dewey Rinlu Gi Zhiglam Rimxin Nyam Xen Tu Zhowei Gepchungwo. Zhanyam Tan, Pinchun Zinchuo Chibye Mengxi Tuo Zubye, Uruzui Tan Zhongkui Zhiwe Nabati. Kualashibu Gekab Mangchiwar, Yiwang Gukshu Chenpo Denbe Ngunzi Nandu. Nguizhub Nyamle Ni, Zhongwi Zhiwe Nangi Gukshu Shikshi. ཁྱི་ལུང་ཡེ་དོང་ཀ་མི་ནི་ཚོགས་སུམ་ལོ་ནེ་ཡེ་དོང་ཀ་མི་ནི་ཤུ་ཙེང་ལོ་པ་ཆོ་ཡི་ནི་བུ་ཚོང་ཐུན་ཆང་པོ་དུ་མ་ར་ཨ་གོར་ཐུང་ཆུ་ལོ་ཡེ་དོང་ལེ་གེ་གུ་ཀྲུང་ཀུ་ལོ་ཇུ་ཇུ་དུ་མ་ཨུ་རུ་སུ་ཚོང་ཐུན་ཇོ་དེ་གེ་ཁབ་ཆི་ཅེ་ཐང་བུ་ནེ་བུ་གུན་ཁོང་ཆེ་གུ་དེ་ལུ་ནེ་ཀྲུང་ཀུ་ལོང་ཨ་ཚེན་ཅུ་ཡང 벤조르 총튼탄 첸제소 캡콩기 냠레 익체칸 이슈르 민다고베티 조니뷰 급탄 뒤네 등교 체교로 군디 동화타 캡콩 칸키 니베 냠레기 뷰체 토르돈탄 진보르 군디단네 계급 니뷰 장외 타르게타 피겔러 롱디 용교로 군디단유 Mingye Zemlin Hajang Shidimi Bata, Chua Gyangbei Renglu Ta, Zemwan Renglu Ki Nuzi Cepchin Po Ne. Zemlin Dini, Nagze Kangshi Dupshu China, Tiere Kibien Tobi Chitabgi, Nyenke Nesu Kyorshin Yu. Nyamzige Cua Dinja Linzin Lianzo Ki, Lengen Gunzin Chiken Gekab Yinbi, Zhongwu Ni Ki. Loman Rin Geji Changsha Changdin Le Songgyong Ta, Geji Zhuwa Sabzu Gyor Gundi Dongchi, Ligi Kechin Pyu Yu. Chuan Yibu Tatin Zemlin Niman Jin Tan, Geji Jawa Sab Tabi Dongyu Gorki, Nyamji Seja Biwa Ti Tone, Genji Kurwe Gikup Chimbu, Genji Kursim Kangli Tsunbar Che Yula, Ti Tone, Zhongu Tan Wu Su, Nyamji Getsu Tan, Shanghai Nyamle Zenzu, Bozir Gikup, Isia Tan Shidi Gazu Chimu Kuki, Benjo Nyamle Zenzu Su, Chongman Digu To, Tunjo Tan Shongdi Narwe Sedu Dane. ngarwe changsha lukthun ki kholashibu jukyong mala zu gyuro thumu to gundi dongkyu yinba ngwenba chi to
5: thalyojin de ngabe chi ni shu jing ni ni zhongguo ta pakistan wa ra chin de zu ne lo dyun ju dyang kwa we chen su ni mu shi lo dyun ju dyang yi shi ji du nyam nyu che ba ta zhong pin zhe wa ra ji jin yun du chi we chue gam ti di to de par sum du cha du da ra dian ba ta ji wu tai shan da ra dian bu chung ni 日午里拖瓦坦从没来色吧正在连阿罗瓦借给你居民在这地地几个坦几个瓦的跟着为我才给别人对于陆右跟关注是三百托几个尼比提入三百提外色比中培两万集团差不多有密切度送你对南部云给特区娘烈肉的人之外乐不下安顿聚切有了滚地东西云做不大清晰给你起地在这忙对给蒙西电度当瓦地 中国台北京电话给水军杂信尼古吉伯给入催色军切不起他给个尼他给个尼给民望给杂些军路的牺牲前这周啊组村却尼比托人中军队啊出的心不他特区铁片军一切电不预报给边娘这定色不他电地界穷云主席习近平给聂东军路了帕克斯电了陆军人心给给顿村镇农村中培特南军给特区娘烈肉丁之外的撇见要不穷云 年度2000年的路路主席习近平给总统扎德里他总理下巴车坦卡索索伦建宗那瓦坦之推木给文字开建阳穿瓦坦给个尼比西兄给推入萨巴的体外设备中培两万集团差不多有过的给恰巨切西对年中培人这瓦将军给冷不萨巴的有过的滚地当月面临为空帕克斯丁给总统扎德里中国湖南新建坦海南新建都参制的批评托林年归阳阳起地 中平指挥批给了七十个梯队团归属千百年元，我这边两列的代表了点点，官兵、盲兵给参战是对不的，尤其南京南军给我了拉得他，我了撤的七百南站开进行一笔，中国大部分人给边角的派遣给。 女军团猛心指挥所，调控组军了有些重战团呢。阿国的同志们，你今个中俄国哈咱们天干了马脚切不他，连续两年七年就遮住哈咱们对的。 Pakistan 给边角的他几座偏僻的地区了开进。

0: Tebata. Buze tobe gune, guji lamji nyam jun chibara, bedun ren xing in dugu jun yu. Joshi Xi Jinping gi, pargam gi chargu tan guji te, Pakistan gi segu kal dado chi di, pege gi chumje le, Pakistan gi mima yon la pempa toba chi guji tu na washi. Pargam zu jun te, Nisa legor gi rinpur bashir lebatan du ne, cho nibu tun le tan xing le, der le je zone chenpo sum le mi ne, nyam du pege tan mang zo, sar du, jang do, go ye je pargam chenpo nga jun di, Pakistan gi pege gi mingun bi top shu tiwe lebi gunen dun bi che bata, Zhongge nan bi ting rib jen gi pege gi kugab tiwe lebi gunen nyam ju che yu shi. Chongma nyam le le den le pege dang di, kwa le shi bu lo jo gin gin zhi kursim ngan bada che yu ba di, 중국탄 파키스탄이니 투남군기 탑주 냠례 록대인병원에 토드바르츠무토 링마웨 네드윈 케진티 지두탄 쇼디 탐습체규 균형치기규 어리타 이런 와르동도 튼츠 주지 시진핑기 위샤르츠규기 시드딘리 송교탄 군디동규티 뉴즈 카시드나오라 존리샤바치 기진대민부규탄 체퇴응학주나유 중국탄 파키스탄기 시위 최멸의 군디 후르다단에 초구탄 위샤르스구기 시드딘리 라르수체유고르기 최고강아 튜무토되나오시 중파 기급니부 퀄리시비 호조 기급인병원에 냠지게조 띠와르치비 기지말라타 기지제티 멍시르치비 기지직람 송교 타지도 치군 파키스탄기 주시 시진핑기 되나오위 퀄리시비 최고챔부시 튠규치비 티 토드바르슴톤 듄제도 규유 중국탄 파키스탄기 냠레기 니지 베드윈 편제티 초니비 캡군리기니 힝자메비 기지단 서구기 네법라 자지 딘리 정신이유 밍아라 점링기 로기 포규른 교선 조신 유바타 중국 롱아센 지형업이 차르구 잔니 락더 지신 유바 파키스탄기 피겐 조신비 파키스탄 시비 차르구르 군디 동신 유 기금이기 장랑기 팅럽젠 조그준타 초니뷰 캡공 소스 냠레르 투지 사바타 고급 케진 샤르규 중국 퍼스네 초다 냠투 친지존의 로딘지 대응은 코로와 고급 수 체디 기금이뷰 구지와르 총위 투문문지 케진 튜윤년된 치바타 추제토의 첩시 대편준 이치타 추제토의 무주 냠레 추제토의 기진 냠레제 딩서도 동화타 중편지의 딩기 정신의 딩년 기지 튜브기 댕기 메비 정신라 카데 조부 지치디 타고르기 레와 지튠 초부 뒤치 베든기 뉴분 뒤비 치바타 미지기 레와 지튠 초부 뒤치 리기 티웨 치완 비균 바시
1: 마다가스카르키 게사 타나나르 퓨일 혼덥기 체차 솔레링쿠토 팅럽젠키 케다 소정 아유바타 티난키 소저지도 규급 레미츠 쿠림데명아 레가치 신유진 제코르키 레타타 컵슈 갸파 침소 추주 차소 뷰시르소기 레림규 뷰리 콜루튠제 제제 디네 촘자르둥고 유브시 케다니 마다가스카르키 수준 레제난키 레슈 미보 망슈기 제시 인신 제동국계 국주국들 르춘토 낭소 샤웨 콜루 체유공시 마다가스카르토 튕기기 시큰균 체미 바르치르다네 자네티가 팅접지엔키 소정아 주부타 렌구지엔키 로글레레타 추코 니경업 중한니타 렌자 튕기 직체 차창 솜돈캠이 듄주 직조르 체비 로다르 콜루 튠제 나초 티니길 하참 튕기 체토바마세 로지 치동 총소 지주진타 아고르통 주르 직승 그 협시 샤웨 콜루 마다가스카 레눈 소제 지니르 샤용 하이키 서괴파 소저 주베 튠고로 창 주베 소버군바타 링네기 히바치와 소기 젠롱 치부체네 소저남 급시진 레미드윈네 소종 치바타 레네토 꾀잠레 레네네 람신 카체와 제기네 스카르유 대딘 소제 장스진키 터줄라다 체네 중국 초기 토담 초베 민은 용토 단도 선네티게 라제 소바카 지담네 진제 군진치 토조바 제도 토담키 제삼조부제 체비 니추 경요 레수 친규 선네티게 레미 한다네 책동국계 구주국계로 소제 촉촌 군진키 겐쿠르와타 다자 케다 소제 당부 코르칸키 레조시 콘키 선네진키 탑주일레 장내 삼시탄 이치 섭두치네 소범망부시키 유진티가 레그친두 유지타 콘키 설구바 중쿠이 킬레긴 안출 케타 신디에미나 티웨마와 소경치그유 다자소제 레미큔 솜돈 숨겨잠규비티나 선네디게 레미 갸지굽죽 꼴꿀 항삼 송화타 레미